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백의 메아리가 고향의 하늘가에 울려 퍼지면서 시원한 폭포수가 더위에 지친 고향분들에게 정량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막바지 여름 더위가 화염을 토해내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백산의 폭포수는 여름의 더위를 싹 식혀주기라도 하듯 쉼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하여들의 요청하마당은 모든 분들께서 여름을 시원히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흥겨운 고향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노래 두만강 연가를 감상하면서 여름의 시원한 기운을 느껴봅시다.

요즘처럼 찌는 듯한 무더위가 지속될 때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사람의 발을 끼고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지는 산에 오른다면 건강에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면 자연이 정겹게 안겨오면서 고향의 맛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대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애화 씨는 어릴 적부터 외할머니의 손끝에서 자라서인지 부모님 사랑보다도 외할머니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할머니께서 올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고 고향 정도 달래버린다면서 노래 아름다운 연대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에서 생활하는 강화연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강화연 씨는 일본에서 3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얼마 전에 취직을 했답니다. 강화연 씨는 유학 생활을 마친 후 올해 여름에는 고향에 한번 다녀오려고 계획했는데 비상 시기를 겪으면서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답니다. 따라서 요즘 들어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이 보고 싶고 고향의 푸르른 여름이 그리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제날 가족이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즐겼던 그 감수를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면서 재미난 소품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그럼 강화연 씨가 고향 애수를 달래보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소품 고리대를 보내드립니다.
1: 많이 찾아오겠지? 나그네란 게 장기 환자지. 딸내미 하나 있다는 게 대학교에부터 뭐 큰일 할 줄 알았대. 어찌 뭐 신분증 내고 고리대를 3천원 꾼 게 너 깜짝할 수 있지. 3만원이 됐습니다. 3만원이 거기서 잘 사는 집 아들이

0: 시름나고 떠는 박박 쓰는 거 보고 지들 얼마나 부러웠겠어. 다 이 애비 애미로 자원 많았다지 좀씨.
1: 야, 그 거리 대업자 아들이 정말 사람 알 때다. 내 전부 날 한번 잡혀갔댔습니다. 말이 뭐지?
2: 누기?
3: 네, 그마.
2: 누긴가?
4: 아줌마, 아줌마 취사기 차려먹기 숨어있으면 내 못하는가 했지? 내 경고하구마에 두 번 다시 숨지 마소. 그래, 나는 그제 알아들었지? 야, 근데 어째 이 새집은 바꿀 소리 사가지고 이렇게 더러운가? 무슨 냄새야, 귀귀상기. 아줌마, 돈은 준비됐겠지?
2: 난 죽겠어요.
4: 야, 또 이래서.
2: 야, 죽겠어.
4: 아줌마!
2: 난 못 살겠어. 난 정말 죽겠어.
4: 아줌마! 아줌마! 나도 이 위에는 아버지 엄마 있고 밑에는 처자식인데 아줌마 피도 아이가 아파. 나는 못 먹고 살란데. 아줌마 제발 날 죽이소.
2: 아이고 날 죽이소.
4: 아이 아줌마 날
2: 죽이소.
4: 아줌마 이 아줌마 이게 아이 되겠다. 이게 정 이렇게 나오면 저번에서 내가 또 회사를 가겠어.
2: 회사에 간다고?
4: 네, 호텔 바 하나 열어주겠을까? 거기서 푹 며칠 썩을 내서 하소. 들었지?
2: 아예 또 전문 나처럼 갖다 놓고 혼내자고. 나 못 간다. 차라리 이 죽어지다 못 간다.
4: 아줌마! 좋은 말 할 때 들었어. 에? 자, 내 딸에 가겠어.
2: 절대 못 간다.
4: 야, 비켜라 니
2: 비켜라 니
4: 좀
2: 못 간다.
4: 비켜라 니
2: 못 간다.
4: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 너 그만해, 너. 아, 야, 손가락 끊어라, 쟤야. 보자. 야, 막 흔들거리다. 저 말라, 저 말라, 말라.
2: 말라. 예, 여기 앉아서.
4: 오야. 무슨
2: 사장님도 빗받으러 다니다가 거세 많습니다.
4: 내 아줌마를 찾지 않으면 내일에도 다른 회사 지고. 아줌마 이제 딸내 학교를 찾아갔는데 그래도 정말
2: 뭐이랄까.
4: 아가
2: 그냥 나는 광고기 꽉 신고 하겠어.
4: 무슨 신고.
5: 아줌마 내 똑똑히 알려줄게. 아줌마 신고하는 즉시 아줌마 이제 딸은 영원히 학교를 못 다닌다.
2: 뭐이랄까. 그래 내 이빨로 물어뜯겠어.
4: 뭐야?
2: 이빨로
4: 물어뜯겠어. 야, 야, 너 정신아, 야, 야, 야, 야, 아줌마, 야, 야,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진짜, 진짜, 아줌마, 시시, 도치, 한 번 더, 시시, 도치, 야, 이 아줌마 미치는 거 같아.
2: 우리 딸이 말이 나해. 내 성 격동됐어. 제발, 제발 딱 몇 날만 좀 참아주세요. 내 그 꽃감
4: 야, 아줌마 내가 이럴 수 없다.
2: 좀 갔겠다 니가.
5: 아줌마 진짜 경찰 신고했지? 누굽니까?
6: 안녕하십니까?
2: 예, 누군가?
6: 인터넷 대부금 회사 대표 유나라고 합니다.
4: 인터넷 대부금 회사?
2: 인터넷 대부금 회사?
5: 아줌마, 혹시 아줌마 인터넷 대부금 맡았습니까?
2: 아이!
5: 근데 저 사람이 이게 왔는가?
2: 아야, 우리 딸이 또 맡았지? 믿고 넣느라고.
5: 무식이래. 내 똑똑히 알려줄게. 저 인터넷 대부금이란 게 저기 고리된다, 고리된!
2: 그 엄청 개 떠뜨서.
4: 자,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내가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손님 뺏을 날이 없습니다. 예? 이 바닥에 우리 사 잘 알겠지?
6: 예, 잘 나온다.
4: 좋습니다. 제 무슨 일이 없으면 가보시오.
6: 리진 씨?
4: 아, 예?
6: 리진 씨 전함을 많이 들었습니다.
4: 날 아니까?
6: 이 바닥에서 리진 씨를 모르면서 간첩이지 뭐. 반갑습니다.
4: 아, 예, 예, 예. 글쎄, 내 이 바닥에 소문이자 소문 있지 뭐.
1: 아이, 그래서 집 밖으로 남기 누기 모르겠어.
4: 근데 여기는 어째 왔습니까?
6: 여기로?
4: 예.
6: 이 아즈마이로 모시러 왔습니다.
4: 이 아즈마이로?
6: 예. 이 아즈마이로 우리 회사 업무원을 초빙하자고 그랬습니다.
4: 무슨 이 아즈마이로 업무원으로 와? 아이고, 야, 소다 구름이 터지겠다. 저 아즈마이로.
6: 저 아즈마이. 아즈마이 요즘에 이상한 선물이 덥대다.
1: 무슨 선물?
6: 아즈마이 고리대 빌제 쫓겨와서 죽었다는 소문에.
1: 예?
6: 또 딸이 학교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에.
1: 저... 오야, 아이고.
6: 아즈마이 술집에 팔려가다는 소문까지 다 났을때다.
1: 아이고, 그러면 어떡했어.
6: 나는 이게 아즈마이 사보이고 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4: 뭐야?
1: 이 무슨 개똥같은 일어요.
6: 아즈마이는 빗바지꾼들이 들이닥칠 때면 벌써 우리 어떻게 하겠다는 전술이 쫙 서재니까
1: 서재고 나는 예, 시시각각 준비하고 있습니다. 밥 몰라가서 뒤에 먼저 밥 많이 먹고 예, 달아놨고 뭐 하나 탁 찾아놨고 그 다음에 앉아 씨를 먹고 밥 먹습니다. 심지어 잠잘 때도 씨를 씻고 잔다.
6: 바로 그게란 말인다. 이걸 역리용해서 아즈마이만 엑시 빗바디를 가면은 그 빗군들이 무슨 생각할 거 다 알고 들어가길래 그 빗군들이 가서 꼼짝 달싹 못하게 할 게 아닌가? 맞지 맞지?
1: 난 이렇게 싹 보고 빚진 사람 가서 딱딱 골라냅니다. 심지어 그 빚진 액수까지 가서 딱 하나 알아맞습니다.
6: 좋습니다. 그래서 네, 아즈마이를 우리 회사에 업무원을 초빙하자는 겁니다. 한 달 기본 노임은 3만 원. 나는 아즈마이 꼭 우리 회사에 들어오리라고 믿습니다.
1: 들어가지!
6: 그렇지!
4: 아, 자,
6: 예.
4: 혹시 그 회사 기본 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6: 기본 자금?
4: 예.
6: 만채입니다. 그저 한 5천만 가지고 먼저 시작했습니다.
4: 5천만?
6: 아, 이래면 업무원은 초빙됐고 이제 총경리를 한 분만 모시면 되는데 총경리를 총경... 저 아즈마이, 아즈마이 주위에 혹시 총경리를 추천할 분이 없은가?
1: 아야, 내 주위에는 뽐뽐할 사람이나 있겠는지 총경리는 없습니다.
6: 없다고?
1: 예.
6: 아, 정말 급한데, 급한데.
4: 사장님, 예? 사장님 혹시 총경리는 기본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6: 총경리 기본 놈이야 한 달에 한 10만 시사 줘야지. 그리고 그 자가용도 업무 바쁘니까 자가용도 그 번츠 SUV 정도로 하나 뽑아줄 예상입니다.
4: 10만 SUV? 야, 저... 아줌마이? 야, 축하한다. 성공했습니다.
1: 이거 축하는 무슨... 네, 이제 첫 달 로이모 타운 비즈 3만 원 갚아주겠을까? 가보자.
4: 야, 아즈마이.
1: 야, 네? 정말 네 쓰고 뭐냐?
4: 야, 아즈마이 딱 업무상 이렇게 그렇지. 자, 아즈마이, 저 보니까 저 사장님이 아즈마이는 신이만 같은데 나를 어떻게 총경리를 추천하면 알될까?
1: 총경리?
4: 예.
1: 좋은 책?
4: 예.
1: 어찌까? 독하달까?
4: 독하지. 야, 아즈마이도 정말 정말.
1: 아, 그릇이 작다 새겠습니까? 내 비수 야 3천원 2년 동안은 따라다녔으니 좋아하겠습니까?
4: 내 그릇이 작단 말이 내. 아이, 좀 기다려. 아, 예, 잠깐만. 아즈마이, 이 사용 증명이지 않지?
1: 내 2년 동안 나 쎄 빠지게 봤는데 이...
4: 예, 아즈마이! 찍으시면 찍으소!
1: 예?
4: 야, 자, 똑똑히 봅시다.

0: 아스마이, 어선 아스마이 빚이 일전도 없음을 이 세상에 정중히 선포하는 바이다.
1: 정말인가?
0: 내 이름 그리스당스가, 내 이름 그리스당인가?
2: 아이 크다.
0: 크지.
2: 사장님.
1: 예?
2: 참경제 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1: 찾았다고?
2: 예.
1: 여기
2: 바로 이분입니다. 비진 씨?
0: 아 예.
2: 대단히 통쾌합니다. 이 자영증도 다 찢어버렸습니다.
1: 난 이렇게 통쾌한 사람 좋아야 하는데.
0: 예?
1: 꿈 사업한다는 게 이렇게 통쾌하게 차용지나 막 찢어버리면 빚은 어떻게 받습니까?
0: 뭐이라고?
1: 아이 절대 아이 되지 그래 뭐.
0: 저 아줌마 그거 다시 돌려줄 수 없을까? 아줌마 내 다시 부치기셔. 아이 아줌마 야 너 먹으면 어찌가 먹으면 어찌가.
1: 농담이고. 나는 그저에 내 부족점을 메울 정경리를 찾습니다.
0: 뭐 부족점 메울?
1: 예.
0: 사장님 내 한쪽 별미 뭐인가? 뭐인가? 내 한쪽 별미 대박이 봐.
1: 아이고 된다고?
0: 예, 나는 있잖아요 요 작은 구멍은 손가락을 메고 큰 구멍은 가슴을 탁 막쓰다네. 아이고 예.
1: 나는 또 이 큰 돈은 용 잘 받아오는데 조그만 돈은 잘 못 받자니까.
0: 맨발 찾았어.
1: 예?
0: 네 나는 이 그 위에 큰 돈은 아예 팔아보시다고 젊은 그 작은 돈은 그 북대기 속에다 숨겨놓은 재배했다고 이제 찾을 자신만해.
2: 맞습니다. 전부 나내이 반칙으로만 숨겨놓은 10원짜리까지 다 뺏어갔습니다.
0: 아, 영사님한테.
1: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0: 예, 좋아요.
1: 근데 리진 씨,
0: 예, 예.
1: 저 아줌마이 들을 날 3천 원 꿨다는데 예. 그게 어떻게 2년 사이에 3만 원이 됐습니까?
0: 아, 자 우리 사장님이 금방 회사를 잘해가지고 요 밑에 기본 업무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자세히 설명하시고 해주겠습니다.
1: 예, 예. 설명하시오.
0: 아, 무슨 종이 없는 거. 아, 아줌마. 아줌마, 여기 좀 찍으십시오. 예? 아줌마, 높이도 없어, 높이. 야야. 자.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아즈마이 같은 경우 기본 자금은 원금은 3천원입니다. 3천원. 자 리시는 10% 또 석달 기한. 네 이러면 리사와 원금이 합쳐서 3,900원이 됩니다. 예. 자 석달이 지났습니다. 예. 이분이 또 물었겠습니까? 못 학생들이 무슨 돈 있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부터 자 재계약이 들어갑니다. 우선 원금이 3,000원으로부터 3,900원이 된다. 예. 자 이제는 미사가 올라서 자 15% 또 석 달 기한 이러면 모두 4,876원 50자이 된다. 네.
1: 아...
0: 또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머뭇게 두 번째라고 모르겠습니까? 못 이러면 또 다시 재계약 들어간다. 자, 잘 보죠. 자, 원금은 4,876원 60전. 자, 이제는 리시기 올라서 20%입니다. 20% 또 석다. 이러면 9,872원 50전이 된다. 이렇게, 예, 몇 년만 지나가면 이 돈 3만 원이나 30만 되겠니?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해. 아이고.
1: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0: 예, 좋아요? 예.
1: 근데 이 아줌마처럼 이렇게 돈이 없는 집에 돈은 또 어떻게 봤습니까?
0: 예? 방법이 있지요. 나는 가진 방법과 수단을 다 써서 그 사람들이 피를 팔게 해서라도 내 이 원금을 다 갚게 만든다네.
2: 맞습니다. 내 화장실 갈 때도 막 따라다닌다.
0: 뭐 화장실은? 아줌마! 네! 아줌마의 무덤까지 따라갈 자식 있으면 내 자식! 아이고!
1: 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0: 좋아요?
1: 예, 예, 아주 좋아요!
0: 자, 아줌마, 나를 이거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지? 자, 아, 자, 사장님 식사를 했습니까? 야, 아줌마! 손님이 이렇게 와서 식사 다 시키고 정말! 아, 맞다! 자, 양천입니다. 오늘 맛있는 거 다 싸왔어.
1: 예. 알겠어.
0: 예, 아줌마 좋아하는 거 싸와도 된다. 자, 사장님, 이제 식사 얻기엔 다 있어.
2: 사장님!
0: 어제 또 왔는가?
2: 밖에 경찰들이 가득 서 있습니다. 무서워.
0: 경찰! 야, 사장님, 밖에 경찰이 가득 쫙 깔렸습니다. 예? 빨리 피하시오. 야, 저소리 좀.
1: 리진 씨.
0: 예?
1: 형사경찰대 대부대대장 윤아입니다.
0: 뭐, 경찰이랑, 야!
1: 당신을 불법 강금, 불법 고리대, 사기 공갈죄로 체포합니다.
0: 증거! 증거!
1: 증거? 이게 증거입니다. 여기에 전부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0: 뭐야? 야, 세상에 제 무덤 봤구나. 왈라다, 왈라.

특별한 삶과 행복한 인생이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냥 살아가는 인생을 순간순간마다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왕청현, 왕청진, 대천촌에 거주하는 김금순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김금순 씨는 왕청현 가야하 예술단의 리강춘 단장의 아름다운 소행에 감동을 받는다면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고마운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리강춘 단장은 80여 명의 회원을 거느리는데 바쁜 일상에서도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마을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다채롭게 꾸며주고 있답니다. 하여 마을 주민들은 리강춘 단장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앞으로도 계속 마을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해주기를 바란다면서 노래 병풍산 등산길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영정시에서 퇴직한 김명숙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오늘은 김명숙 씨의 큰형부 윤호글 씨의 환갑 생일날이랍니다. 김명숙 씨는 마음 같아서는 달려가고 싶지만 투병 중이라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오남매숙 맞이인 큰언니와 큰형부는 어려서부터 동생들을 보살피고 아끼면서 부모님 같은 사랑으로 동생들을 키워봤답니다. 오늘같이 뜻깊은 날에 동생들과 조카들이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있겠지만 김명숙 씨는 갈 수 없는 안타까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모든 친척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면서 노래 고향길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곱게 핀 꽃잎에 빨간 감자리가 살며시 내려앉아 인삼알을 속삭이면서 여름을 즐기고 있습니다. 꽃은 방긋이 웃으며 여름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화답하는 듯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살랑살랑 가을바람이 불어와 계절의 문턱을 두드릴 것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서 늦여름의 향연을 편안히 즐겨보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할까요?

신나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했습니다. 네, 오늘 여성 클럽에는 네, 향기님, 1호팬님 그리고 태평양 보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네, 사실 오늘은 저와 향기님만 네, 있겠다 싶었는데요. 이렇게 또 두 분이 네,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출석 체크가 많지 않더라도 우리끼리라도 이 순간을 즐겁게 행복하게 신나게 보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남들이 보기에 가치 있는 일이 아닌 내가 보기에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예쁘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 멋있어 보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나 좋은 것이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예뻐 보이는 일,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 내가 보기에 멋있고 가치 있어 보이는 일을 하세요. 그것이 내가 나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쉼 없이 흘러가는 인생은 한순간도 같은 때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있다 해서 마음대로 떨쳐내 버릴 수도, 또한 가장 만족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게 아무리 붙잡아 두려 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 곁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고통스럽고 만족하는 순간들은 오직 우리가 살아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에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겨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은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이란 시간은 결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결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참 고맙네요. 그럼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주춤거리지 말고 나답게 하루하루 소중히 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가장 나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또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알아봐야 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느 책에선가 이런 업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좀 더 자신의 가치를 찾아보기 싶어서, 좀 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방황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도 네, 라디오 앞에서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방황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그것은 내 노력한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그리고 좀 더 나 자신한테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을 하는 건 재미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체제 속에서 사업하는 건 저의 성격하고 좀 어울리지 않아서 많이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조금 더 익숙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가다가 흔들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요. 저의 또 이런 이야기가 누구한테는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 또한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방황하고 계실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힐링의 시간, 힘이 되는 시간 되셨길 바라봅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리미화 작가님의 글 아이의 울음에 당황하지 않는 엄마 되기,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에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네, 자전거 탄 풍경에 사는 게 다 그래.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노래가 참 위로가 돼서 이 노래를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사는 게 다 그래. 크게 생각하다 보면 인생에는 불행과 행복이 함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 또한 불행을 안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다지 나쁠 것도 특별히 좋을 것도 없다. 이런 느낌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 또한 흔들린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요. 흔들리면 반면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전에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나무가 비바람에 많이 흔들리면서 자라다 보니까 껍질도 두꺼워지고 더 단단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에 정말 좋고 나쁨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후회 없이 살아간다면 정말 그것으로 최선인 것 같습니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니어성 클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형

요가를 하다 보면 요가는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때로는 막막하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맞을까? 다른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까? 다른 아이들은 또 어떨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또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육아 정보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리미화 작가님의 글 아이의 울음에 당황하지 않는 엄마 되기란 작품을 네, 선택을 했는데요.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이의 울음에 당황하지 않는 엄마 되기. 리미화. 저번 주말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갔다가 우연히 옛 직장 동료를 만났다. 꽤 가깝게 지냈던 그녀를 보니 반갑기 그지없었다. 우리는 아이들 덜어 놀이터에 가 놀라고 하고 조용하고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았다. 한창 열을 올려 수다를 떠는데 동료의 3살 난 딸아이가 달려와

재미없다면서 집에 가자고 칭얼거렸다. 동료는 엄마가 이모랑 얘기가 채 끝나지 않았으니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니? 라고 물었다. 그러자 아이는 엉엉 울음을 터뜨리며 싫어 라고 격하게 반응했다. 나는 조금 큰 우리 아이를 불러와 혹시 놀이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그제서야 동료의 아이가 그네를 타고 싶었는데 빈자리가 생기지 않아 비위가 상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아이가 상심이 큰 게 당연하다고 생각돼 나는 동료를 보고 얼른 집에 가보라고 하며 자리를 치우려 들었다. 그런데 동료가 나와는 달리 잠옷 침착하게 나왔다. 알겠어. 엄마는 내가 그네를 못 타서 기분이 상한 걸 알겠어. 그런데 엄마도 분명히 말했잖아. 얘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엄마도 너의 존경과 이해가 필요해. 동료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아이는 그 자리에 드러누우며 발버둥을 쳤다. 곁에서 보고 있던 나는 어린 아이한테 너무 어려운 말로 타이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상황을 종료해보려고 얼른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주섬주섬 짐가방을 챙겨줬다. 괜찮아요. 가더라도 우리의 얘기를 끝내고 가겠어요. 어른이 말할 때 말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아이도 알아야 해요. 동료는 한쪽 눈을 끔뻑이며 잠옷 엄숙한 어투로 말했다. 그래도 땅에서 뒹구는 아이가 걱정돼 보았더니 글쎄 어린 것이 누나를 요리조리 굴리며 우리 두 어른의 눈치를 번갈아 살피고 있었다. 아이의 깜찍한 행동에 웃음이 나왔으나 그 상황에서 웃으면 어른으로서의 위엄이 무너질까봐 꾹 참았다. 얘기를 마치고 동료가 집에 돌아간 후 무사히 들어갔는지 걱정돼 문자를 해보니 동료는 모녀 사이가 아직은 애틋하다는 농담을 보내왔다. 요즘 젊은 세대는 확실히 부모 세대보다 개성이 뚜렷하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대한 반응만 봐도 그렇다. 만약 우리 부모 세대들이 지난주와 같은 상황에 맞대온다면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진다. 아마 노인들은 아이가 말하자마자 곧 들어줬을 것이다. 이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우리 부모 세대들은 천성적으로 성군의 울음소리와 애교에 면역력이 없다. 아이가 울거나 배시시 웃어주면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요구라도 기꺼이 만족해 주려고 하니 말이다. 우리 시부모님만 봐도 이러하다. 간혹 회식이 있는 날 시댁에 아이를 맡기는데 시댁에 가면 아이는 풀어놓은 망아지가 된다. 이튿날 아침 일찍 등교하기 위해 평소에는 9시 전에 꼭 취침을 하게 하는데 할머니 댁에만 가면 이런 교정은 일체 무시하려고 든다. 집에서는 잠들기 전에 사탕 과자를 먹지 못하게 하는데 할머니 댁에 가서는 이불 안에서까지도 양손에 사탕 봉지를 쥐고 있다. 은근슬쩍 남편을 시켜 시부모님께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지 말라고 귀띔해도 로인들은 별로 들어주지 않으신다. 어쩌다 한 번은 괜찮다면서 말이다. 아이는 자신의 어리광을 무한정 받아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방탄복으로 여겼다. 다들 육아가 힘들다고 하는 대부분 이유 중 하나가 어른이 한계를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는 울음과 애교로 어른의 한계를 알아보고 어른은 아이의 반응을 지나치게 해석해 육아의 난제에 봉착하는 게 아닌가는 생각을 해본다.

합니다. 사실 쉽게 기뻐하고 쉽게 슬퍼하는 것이 아의 천성이라. 그러니 즐거우면 깔깔 웃으며 뛰놀고 슬프면 작은 일에도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것이다. 나는 동료를 보면서 기쁘거나 슬프거나 아이에게 한결같은 태도를 보여줘야 함을 깨달았다. 아이의 일시적인 감정을 분별하는 눈을 갖고 흔들림 없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똑똑한 육아를 하는 방법임을 깨달았다. 우리 집 둘째는 유치원 졸업할 때까지 나와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려 했다. 둘째여서인지 여하튼 나에게 많이 집착했다. 하루는 아이를 아빠한테 맡기고 친구 만나러 나가려는데 내가 화장을 할 때부터 아이가 옆에서 뱅뱅 돌면서 칭얼거렸다. 내가 신을 신고 떠날 준비를 하니 아이는 세상에 버려진 것처럼 슬프게 울었다. 아이가 숨이 넘어가게 우는데 친구를 만나자고 나가려니 도무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남편이 다가와 내 바지를 잡고 우는 아이의 손을 한 손가락 한 손가락 떼고서 품에 덥석 앉더니 얼른 나가라고 눈짓하고는 안방으로 씽 하고 들어갔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데 발걸음이 무거웠다. 다시 돌아져 집에 갈까 하고 몇 번이나 생각했다. 주춤거리는 그때 딩동 하고 문자 메시지 소리가 났다. 핸드폰을 열어보니 남편이었다. 영상을 클릭해보니 글쎄 아까 울며 불며 하던 아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아빠랑 같이 블록을 쌓아 올리며 놀고 있었다. 좀 전에 울던 그 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어른은 아이의 감정을 리성적으로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의 정서에 끌려다니느라 갈대처럼 흔들렸던 좀 전의 내가 단호했던 남편의 태도 앞에서 더없이 못나 보였다. 남편에게 어떻게 달랬느냐고 물었더니 내가 문을 닫자마자 아이는 울음을 뚝 그치고 배시시 웃더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이한테는 슬픔, 기쁨, 아쉬움 같은 정감을 느껴볼 권리가 있는데 연약한 내가 아이의 감정에 순종해 버릇을 고쳐준다며 한 소리를 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그날 집에 돌아간 후 나는 아이의 교육을 둘러싸고 남편과 대화를 나눴다. 평소 말문이 무거운 남편이 그땐 침을 튕기며 육아 정보를 마구 쏟아냈다. 남편은 아이는 우리 생각처럼 나약하지 않다면서 아이가 우는 건 아직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줄 몰라서라고 하며 아이의 변화무쌍한 감정 기복 앞에서 어른이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고 아이의 정서에 끌려다니는 일이 없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데 낮에 내가 그런 단호함을 보이지 못했다고 따끔하게 말했다. 부모가 태도를 명확히 해야 아이가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성숙해질 수 있다면서 말이다. 그렇다. 부모의 역할이 바로 아이가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던가. 주위를 살펴봐도 남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안정된 정서를 가진 사람은 어디가나 늘 환영받는 존재다. 남편의 충고는 나에게 어른의 태도가 아이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했다.

네, 금방 리미화 작가님의 글 아이의 울음에 당황하지 않는 엄마 되기라는 작품을 공유했는데요. 특히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네, 많이 공감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네, 아이도 슬픔이나 기쁨이나 아쉬움 같은 정감을 느껴볼 권리가 있다. 이런 구절이 잘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려운 육아의 길 조금 더 행복한 추억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 되셨길 바라봅니다. 아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네,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아이가 이미 성인이 됐더라도 이런 글을 함께 듣다 보면 그때의 추억 속으로 빠져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 또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런 육아 정보를 많이 학습하면서 더 좋은 어린 아이로 키우길 네,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어서 노래 한곡 듣겠는데요. 왁스의 노래입니다. 엄마의 일기라는 노래인데요. 예전에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왁스의 노래 엄마의 일기 듣고 왔는데요. 노래가 나가는 사이에 박소호님께서 출석 체크해 주시면서 노래가 듣기 좋아요 해주셨는데요. 엄마의 일기라는 노래 예전에 처음 접했을 때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더 가창력이 넘치는 왁스 가수가 불러서 인상이 깊게 남았는데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왁스의 노래가 사실 두 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제 다음 곡으로도 왁스의 아줌마란 노래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그리고 유미화님께서 아주 짧은 서정시를 공유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간이 여유로운 것 같아서 유미화 작가님의 나의 길을 네, 잠깐 즉흥으로 랑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가더라도 나만의 길을 간다. 긴 세월 뜻임없이 여행을 하노라면 정령코 꽃이 만발한 탄탄대로 나지리.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련옥입니다. 네, 문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 혹시 내가 가진 고정관념은 아닐까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해.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해? 우리가 늘 하는 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가로막는 고정관념을 확 깨버릴 경우 새로운 세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차 바퀴의 탄생이 바로 발상이 가져다 준 대죠.

내 마차 바퀴는 맨 처음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너무 쉽게 닿았습니다. 그래서 쇠로 만들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쿠션이 없어서 엉덩이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쇠바퀴가 굴러가는 길바닥에 고무를 깔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넓고 긴 길바닥에 고무를 까는 일이 문제였습니다. 너무 큰 비용과 노동력이 소모됐죠. 그때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길바닥하고 바퀴를 서로 바꿔 보면 어떨까?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단단한 쇠바퀴도 차의 무게를 견디기 힘든데 고무는 무거운 것을 올려놓기에는 너무 물렁물렁해서 적합하지 않아.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나 이 사람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거무석에 바람을 넣은 다이얼을 개발해냈습니다. 순식간에 거무 길바닥과 쇠바퀴가 바뀐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국 출신의 수의사이자 덜럽 밸브의 창시자인 존 보이드 덜럽입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 추구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을 끊임없이 찾도록 해봅시다.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가로막는 고정관념을 확 떨쳐버리는 열린 마음. 네, 우리 오늘도 화이팅해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학 시간에서는 김동수님의 작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미생활.

사전에서 취미란 직업적으로나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해석했다. 요즘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사람의 생김새가 다른 만큼이나 취미생활 역시 다종다양하고 천차만별이다. 장기나 바둑, 트럼프나 마작 등 오락으로부터 시작해 골프, 축구, 배구, 탁구, 낚시나 등산, 그리고 독서나 촬영 등 자신의 흥취와 수요에 따라 주관적으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취미생활은 매우 고무적이고 활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취미생활은 어딘가 메마르고 딱딱한 생활을 풍부하고 다채롭게 해주는 활력소 작용을 하는가 하면 압력이 많은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쌓인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고뇌를 해소해주는 분해제 역할도 톡톡이 하고 있다. 취미 생활을 꾸준히 반복해 이어가고 견지해 가노라면 어느새 몰라보게 좋아진 건강 상태에 자신도 놀라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류, 소통을 통해 우정과 친분을 돈독히 하고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그야말로 꽁 잡고 알먹기다. 또한 부지런한 독서나 요적지에 대한 고찰과 명인들에 대한 연구, 여러 가지 촬영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전보다 한층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취미 생활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세상 만물은 모두 동전의 량면처럼 음과 양, 흑과 백으로 이루어졌으니 취미생활 역시 마찬가지다. 속담에 자리를 보고 발을 펴라고 했듯이 취미생활을 한다고 해서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따라한다든가 상대를 강요한다든가 아니면 취미생활이라는 미명하에 퇴폐적이고 비도덕적인 장비가 버젓이 행해진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공해로 돼버린다. 취미생활 중에서도 골프는 돈이 많이 드는 운동에 속한다. 몇 해 전 풍경이 수려한 해랑강 기슭에 골프장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직접 가보았는데 몇백 원씩 하는 문표 값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다. 갖춰야 할 장비 또한 그 가격대가 어마어마했다. 월급쟁이들에게 있어서 골프는 어쩌면 자신의 수입을 초과한 사치한 취미라는 생각에 아쉬움을 뒤로하며 나는 서서히 발걸음을 옮겼다.

낚시는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 즐기는 대중적인 취미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요한 호숫가에서 온갖 잡념을 털어버리고 정신을 집중해 낚시에 빠지다 보면 미끼의 희롱과 입질에서 전해오는 그 짜릿함, 망공처럼 휘어진 낚싯대로 물고기를 끌어올릴 때의 그 성취감과 낚싯대를 잡은 손으로 전해오는 짜릿한 전율은 낚시의 최고의 묘미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풍문에 의하면 요즘은 그 미묘한 최상의 재미를 즐기기보다도 낚시에 사용하는 도구들이 국산이냐 아니면 수입재냐, 만약 수입재라면 어느 나라에서 만든 것이냐 하며 비기는 일이 은근히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값비싼 수입재 낚시대라고 해서 물고기가 한꺼번에 두세 마리씩 걸려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수입재를 사용하는 양반들은 공연히 제멋에 어깨와 허리에 힘을 주고, 누꾸리 국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제풀에 기가 꺾이는 낚시터 풍경이 연출된다고 하니 건전한 취미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취미생활은 한마디로 즐겁자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는 되려 그것이 비상이 되고 덕이 될 수도 있다. 올바른 취미생활이란 어느 한 특수 군체나 특정된 사람들만이 즐기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고결한 인품을 키우고 삶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요즘 내 취미 생활은 끝없는 기다림이다. 뭔가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다는 그 존재감 속에 생활이 있고 삶이 있고 즐거움 있고 슬픔 또한 동반하고 있다. 모남은 타곳에서 피땀으로 인생을 찾는 자식들에 대한 기다림. 이곳 다양에서 손톱이 닿을 도록 아글타글 돈을 모으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나그네의 기다림. 편집부에 보낸 내 몸의 분신과도 같은 원고 사용 여부에 대한 기다림. 추나추동 반복하는 화살 같은 세월의 기다림. 가난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사형 판결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아버지의 앞날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 어쩌면 사람은 기다림의 존재일지도 모른다. 인간의 삶과 죽음도 오직 기다림이라는 인생 천평 위에서 한쪽으로 섰고 한쪽으로 내려앉기를 부단히 반복하며 그네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 취미 생활은 끝없는 기다림이다.

네, 오늘도 소중한 글 속 세계를 떠나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작품들은 우리 마음에 작은 선물을 남기고 사라지지만 그 속에 느꼈던 감동과 배움은 오래도록 함께할 겁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를 품고 지내는 동안 또 새로운 발견이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의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整个秩序都乱了。老头子平心静气的又看了看信上写的是什么，写的很简短，大致的意思是说，山东义军军师徐茂公致书于靠山王杨林殿下，我义军除暴安良，替天行道，所向披靡，要共讨无道的昏君杨广及其帮兵和爪牙，十日之内必取潼关，月底必占京城，到那时就是我们山东义军的天下。老匹夫杨林，你等着，把脖子洗干净了，等着挨刀。话就是这么写的，词儿不一定是这样。杨林看完了，把信都撕碎了，心说这分明是挑战呢。就凭我杨林，我怕你们吗？魏文通，赶紧集合所有的军兵给我搜山，我要跟这些响马决一死战。
1: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이웃입니다. 올 우리 성의 수산물 총 생산량은 33만 8천 톤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 배후에는 우리 성 수산물이 양식 용기에서 양식 기술을 거쳐 브랜드 육성에 이르는 발전의 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어업 10조 시행 이후 전성 범위에서 총 788개 사업 주체를 지원했으며 가재, 민물개, 흥개호 백어 등 우수 특수 품종의 양식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 및 관광부는 관광 강국 건설 제15차 5개년 계획을 정식 발표해 빙설 관광 분야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계획은 빙설 관광 산업의 협력 발전을 촉진하고 흥룡강 야부리 등지가 고품질 빙설 휴양지를 조성하도록 지원하며 빙설 관광지가 한계절 운영 방식에서 사계절 운영 체계로 확장되도록 장려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야부리는 국가급 관광 휴양지, 국가 스포츠 관광 시범기지, 국가급 스키 관광 휴양지이자 전국 최초 고품질 야외 활동 관광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희소한 양질의 빙설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눈이 내리는 기간은 연 170일에 달하고 전문 스키 운영 기간도 약 160일에 이릅니다. 매년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 하순까지 최적의 스키 시즌이 형성됩니다. 우수한 설질 덕분에 전문 경기 선수, 일반 스키 동호인, 청소년 수학 여행 단체를 비롯해 모두 각자의 수준에 맞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표준화된 56갈래 스키 슬로프에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두 곳의 OS급 스키장에서는 스키판이 눈 위에서 질주하며 마찰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국제경기 유치를 동력으로 야부리는 빙설 경제의 성장 동력을 꾸준히 확충하고 있습니다. 야부리에서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 아시아스키등산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를 개최했으며 자체 브랜드 행사인 스키축제, 스키장 개장식, 이과규 챌린지 대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기업인포럼 연례회의도 상시 개최해 각종 경기와 행사를 통해 겨울철 소비 사슬을 연장했습니다. 2025에서 2026 스키 시즌 기간 야부리를 찾은 총 관광객 수는 139만 2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9% 증가했습니다. 3년 연속 한 스키 시즌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내 빙설 관광 앞자리를 차지해 겨울 빙설 관광 분야의 핵심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겨울의 야부리가 빙설의 왕국이라면 여름의 야부리는 건강 양생의 낙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역 산림 피복률이 96%에 달하고 여름철 평균 기온은 23섭씨도로 천연 과수원으로 불립니다. 야부리 관리위원회는 산하 건강 양생 문화 관광 분야를 집중 육성하며 봄 여름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올여름 휴양지의 각종 관광 서비스가 전면 개선되며 관광객으로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산림 온천구역에서는 관광객이 설레늄 성분이 풍부한 온천에 몸을 담그고 온천의 효능을 누리거나 온천 주변 녹지의 산책로를 거닐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연의 평온함을 체험했습니다. 겨울에는 서울원을 감상하고 온천을 즐기며 여름에는 산림에서 함께 고요함을 만끽한다는 사계절 양생 체험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일전 제7회 성룡 국제 액션 영화 주간이 할빈에서 개막했습니다. 수많은 유명 영화, 드라마 배우들이 얼음의 도시에 모여 액션 영화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었습니다. 한편 제7회 성룡국제 액션 영화 주간 국제 액션 영화 원탁회의도 할빈 제약그룹 제6공장 판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원탁회의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성룡 영화 문화 현상에 초점을 맞췄으며 국내 액션 영화 분야 최정상급 창작진, 학술 전문가 및 신세대 영화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액션 영화 창작 혁신, 종외 영화 교류, 국산 영화의 국제적 유통 등 최전선의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일전 흥룡강성영화국은 중국철도 할빈국 그룹유한회사와 함께 움직이는 영화박물관 테마열차를 운행했습니다. 할빈 서역에서 상해로 향하는 J174 열차 내에서 승객들은 영화 테마 객실에 앉아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 더빙 체험을 즐기며 움직이는 영화박물관 속에서 흥룡강의 깊은 영화 발전 역사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움직이는 영화 박물관 테마 열차 객실 내에는 영화 포스터와 동북 지역의 클래식 영화 드라마 스틸컷이 전시됐으며 흥룡강성 영화 텔레비전 협회 직원을 초청해 승객들에게 흥룡강 영화 산업 발전 역사를 설명해 줬습니다. 또한 열차 내에서는 빛과 그림자의 100년, 흥룡강의 기억을 주제로 한 영화 발전사 테마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한편 현장에서는 영화 더빙쇼라는 재미있는 인터랙티브 이벤트를 진행해 승객들이 직접 영화 더빙에 참여하고 영화 예술의 독특한 매력을 몰입감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남방항공 CJ-857편이 마카 고련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함으로써 북경대흥에서 마카까지 직항 노선의 첫 비행이 완료됐습니다. 신규 노선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운항하며 이로써 북경 천진 하북 지역과 마카를 잇는 새로운 하늘길이 개통됐습니다. 일전 3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6회 종로 문화장터가 흑하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문화장터는 두 나라 4개 성과 주 6개 도시의 협력 연계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흑하를 주회장으로, 목단강과 감옥사를 분회장으로 삼고 러시아의 블라고베셴스크,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세 도시와 자매 결연을 맺어 교류 메커니즘, 행사 형식, 기술 응용 등 6개 차원에서 문화 교류의 돌파를 달성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1: .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에 들어 폭우가 내릴 경우에 몇 가지 안전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수시로 일기예보 및 기상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생산활동과 이동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며 되도록 외출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야외에서는 전력계량함, 배전함, 변압기, 전선조, 조명시설 등 전기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물이 많이 고이는 구역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셋째, 폭우가 내릴 경우 자전거나 자가용 운전을 피하고 차량이 물에 잠긴 지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며 차량을 지형이 높은 곳으로 옮겨 주차해야 합니다. 넷째, 물이 실내로 유입될 경우 즉시 전원을 차단해 감전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강이나 호수, 산악, 하천 등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피해야 합니다. 여섯째, 폭우가 내릴 경우 산악 또는 물가 활동 및 집단적인 야외 활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94번째 시간입니다. 자기 전에 어머니는 아이를 배불리 먹였다. 국생이는 꿀에 찌고 꼭꼭 씹은 떡을 맛나게 받아 먹었다. 하지만 밤중만 되면 겨코 조절 내라고 울어서 달래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국생이는 한밤중까지 조용히 자더니 또 깨어나서 머리를 뒤틀며 조절 찾았다. 어머니는 눈 한번 붙이지 않고 애를 보살폈다.
1: 우리 국생아 착하지.
0: 애를 안아올리고 오오 하고 올리며 톡톡 다독여 주었으나 아이는 또 울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하겠는가. 어머니는 참으로 난처하였다. 수연이가 다시 아랫방에서 소리쳤다.
2: 어머니 안 되죠.
3: 너는 건너오지 말거라.
0: 어머니는 딸에게 한마디 던지고 다시 아이를 먹였다.
1: 자, 요걸 한번 다시 먹어봐. 옳지.
0: 어머니는 꿀 넣은 떡을 꼭꼭 씹어서는 두 번째 손가락에 발라서 국생이의 입에 밀어 넣었다. 국생이는 미처 빼내지 못한 그의 손가락을 덥석 물고 젖빨듯이 쩍쩍 빨았다. 엿새째 되는 밤에는 온 식구가 조용히 잠잘 수 있었다.

맞다. 이틀이 지나서 수연이는 보자기를 싸들고 개운하면서도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집 식구들과 작별하고 아이에게 입을 맞춘 후 길을 떠나갔다.

소련 붉은 군대가 독일 파시즘을 때려부시고 히틀러가 무조건 항복했다는 소식은 바람같이 퍼졌다. 거리에는 울긋불긋한 특간호가 나붙었다. 목물도 채 마르지 않은 큰 글자들은 정중하게 사람들을 향하여 친절하고 격동된 웃음을 던져주고 있었다. 청년 부녀대는 양걸춤을 추고 아동단은 노래를 부른다. 민병들도 기동선전대를 묻고 환호소리 드높이 시위하였다.

시위 대렬은 큰 길이고 골목이고 빠짐없이 지나갔다. 구경 나온 사람들이 길목을 꽉 메워버렸다. 평소에는 문밖 출입을 그다지 하지 않던 로친네들과 새색시들도 얼굴을 내밀었다. 사람들은 모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왔다. 젊은 색시들의 몸에서는 오랫동안 장안에 놓으던 꽃옷이 풍기는 상쾌한 냄새가 풍겼다. 사람들은 구경하며 웃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돌멩이나 흙덩이로 때리기도 하였다. 법석 들끓는 거리는 얼마나 흥성거렸던지 마치도 명절날의 장마당 같았다.

와 이탈리아 파시즘의 붕괴는 중국 인민들에게 크나큰 고물을 안겨주고 한일 전쟁 승리의 신심을 더욱 북돋아 주었다. 해방구의 부대와 인민들은 더욱 맹활약하였다. 그들은 놈들을 소멸하고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 모든 병장을 총동원하였다. 동해 구역의 우드케 사령원은 이전에 지주놈이 살던 기와집에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네모난 탁상 위에 펼쳐놓은 세밀한 군용 지도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는 요 밑에 간 숱에 늙었다. 순많은 머리에는 흰 소리가 여기저기 내려앉았고 전기가 철철 흐르던 예리한 눈가에도 잔주름이 깊이 패였다. 두벌과 아래턱에는 검은 수염이 뒤덮여 있었다. 오로지 그의 우람한 몸짓만이 여전히 든든한 나무줄기 마냥 꿋꿋하여 억세고 힘있어 보였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지리란 전투를 얼마나 많이 겪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0: 그는 아이들이 제집문을 드나드는 것보다도 더 많이 연청 연희 도로를 건너 다녔다. 교동판도에는 그와 그의 대원들의 발자국이 찍혀있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들이 건너 지난 다리만 여놓아도 보통 사람이 걸어다닌 길보다 훨씬 더 길었다. 그것은 어떤 길이었던가? 항일의 길, 전투의 길이었다. 불타는 마을과 피비린 칼 밑에 쓰러지는 인민들을 보며 포연 속에 울부짖는 어린이와 여성들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복수의 마음으로 돌진해가는 길이었다. 그것은 전우의 핏자국을 밟고 열사들의 무덤 곁을 지나는 길이었으며 정으로 쏘고 칼로 찍고 정으로 까고 두 손으로 조이며 놈들의 시체산을 만들고 다시 총창으로 길을 헤쳐 앞으로 계속 나가는 길이었으며 가시덤불과 바위들로 첩첩이 쌓인 험산 줄령을 개척하여 뚫고 나간 길이었다. 수많은 전투와 고생을 다 겪은 이 로혁명가는 아직도 기력이 왕성하여 얼굴에 젊은이들과도 같은 빛이 번쩍이고 있었다. 마치 높은 산 밑에서 콸콸 솟아나는 마를 줄 모르는 샘물마냥 피곤도 모르고 휴식도 없이 사펑치며 흘러만 갈 뿐이었다. 우사령원은 색연필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의 눈길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똑똑한 목소리로 차근차근 말하며 지도 위에서 연필의 자리를 옮겨놓고 있었다. 나중에 그가 연필로 그어놓은 붉은 선들은 여러 곳에서 도수성으로 모여들어 굵직한 동그라미를 그렸다. 바로 이때 정찰과장이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서 우사령원에게 보고하였다.
1: 사령원 언제? 당신이 샀던 너무를 데려왔습니다.
0: 우사령원은 고개를 들고 덧강이를 재빨리 훑어보았다. 그는 실로 자기의 경위원을 알아보지 못할 것만 같았다.
2: 아, 사령원 동지, 풍덕강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0: 덧강이는 부대에서처럼 경례를 붙이며 정중하게 보고했다. 우사령원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서 덕강의 손을 힘껏 잡고 유쾌히 말했다.
3: 동물을 다시 만났구만. 이게 얼마만이요? 여태 잘 되지? 무척 컸구만. 보자, 나보다 머리 절반이나 더 큰 걸 보지. 자, 아랫방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기요. 동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0: 아랫방에 들어가서 우사령원은 긴 걸상을 끌어다 앉으며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하듯이 덕강이를 자기 곁에 눌러앉혔다. 덕강이는 기쁘면서도 송구스러웠다.
3: 어머니는 잘 계시오?
2: 고맙습니다, 사령원 동지. 어머니는 편히 지냅니다. 여느 때보다도 더 건강히 지내고 있습니다.
3: 그럼 됐어. 동무는 어떻소? 사분 자라?
2: 옛!
0: 덕강이는 얼마간 수줍어하며 솔직히 대답하였다.
2: 그저 부대가 그리울 따름입니다. 지방 사업은 부대에서 싸우는 것보다 실로 통쾌하지 못합니다. 저는 몇 번이나 요구를 했는데 도무지 동의해주지 않습니다. 사령원 동지, 저를 데려와 주십시오. 저희 다리는 이미 성한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3: 괴짜인데 아직도 성미급한 망아지가 군거래.
0: 우사령원은 껄껄 웃고 나서 정색하여 다일렀다.
3: 마음 붙이고 사업 잘하라. 전선이나 호방이나 다 사람을 요구하. 이제 항일전쟁이 승리하면 우리는 또 도시에 들어가서 사업해야. 총설 줄만 알고 부대를 다룰 줄 몰라서는 안 돼요.
0: 우사령원은 일어서서 방 안을 천천히 거닐었다. 덕강이는 대뜸

0: 이제 곧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짐작하고 급히 일어섰다. 우사령원은 다가와서 그를 눌러앉히고 힘주어 말하였다.
1: 덕강이, 일이 있어서 불렀다는 걸 동무도 알 거요. 우리 부대는 도수를 치려고.
2: 도수?
1: 그렇소. 이제 며칠 후면 그 성은 우리 손안에 들 거요.
0: 우사령원은 큼직한 손을 거머쥐어 보였다.
1: 도수는 우리 근거지에서 제일 가까운 놈들의 거점이요. 우리는 그것을 선창으로 없애고 대반격의 길을 열어야.
0: 그는 잠깐 말을 멈추더니 갑자기 물었다.
1: 덕강이, 동우는 진명정치위원이 희생됐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했던지 기억나오?
2: 예. 그때 사령원 동지는 이 빚을 꼭 기억하라고 옳습니다. 바로 외놈 대대장 다츠부미놈이 지휘하는 놈들이 진명정치위원을 살해했습니다. 그 놈이 도수성을 수비하고 있습니다.
0: 덕강이는 흥분해서 벌떡 일어나며 조급히 말했다.
2: 사령동지, 어서 저에게 맡길 과업을 얘기해 주십시오. 기어이 수행하겠습니다.
1: 잘 기억하고 있어서 이제 곧 진명정치위원의 원수를 갚아주게 되어 동무 말이 옳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동무에게 맡기겠소.
0: 우사령원은 천천히 거닐며 말했다.
1: 그 거점은 아주 견고하고 밖에는 잠호와 철조망이 있고 지뢰가 매설되어 있어. 은폐에 있는 화구도 알아내기가 수월치 않소. 파악이 없이 공격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어. 그래서 한계반 전사들을 사복 차림으로 들여보내어 정찰을 잘하고 안팎에서 서로 호응하기로 했소. 마치 수호전에서 송강이 조과장을 치듯이 말이오. 그런데 놈들의 경계가 어찌나 오만지 여느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어. 정찰병들이 여러 번 시도해 봤으나 모두 실패했어. 그러므로 적당한 구실을 찾아야만 들어갈 수 있어.
0: 그는 덕강이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1: 동무의 이모가 거기에 있지 않소?
2: 그렇습니다.
0: 덕강이는 우사령원의 기억력에 탐복해 마지 않았다.
1: 좋아, 그럼 됐어. 하지만 동무도 혼자서는 들어가기 힘들 거요. 좋기는 놈들이 주의를 돌리지 않은 늙은이가 같이 가주면.
2: 사령원 동지, 그건 힘들 게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갈 수 있습니다.
0: 덕강이는 선뜻 제 생각을 털어놓았다.
1: 흥아주머니?
0: 우사령원의 얼굴에는 희색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다시 눈썹을 쩌푸리며 고개를 흔들었다.
1: 그건 아닐 거요. 놈들이 시달림에 아주머니 몸이 몹시 나빠졌다는데 더욱이 놈들이 심장 속에 깊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아주 위험하다.

0: 마을에 의거해 넘어온 결군 분대장이 있다던데 그를 설복하여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이 좋겠소. 하지만 잘 설복하고 동원해야. 경각성도 높이고 우리는 마땅히 일정한 선을 긋고 이런 사람들을 믿어줘야. 알겠소?
1: 알았습니다.
2: 덕강이는 우사령의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가슴속에 새겨놓았다. 우사령원은 정겨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0: 이 문은 매우 힘도 무슨 애로가 없소?
1: 없습니다.
2: 덕강이는 가슴을 쏙 내밀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뒤미처 그는 사령원 동지의 혁대에 꽂혀있는 새 권총을 바라보며 어물쩍 말했다.
1: 저희 총은 단피가 걸려서.
2: 그는 허리춤에 있는 싸창을 만지며 얼굴을 확 붉혔다. 그는 대뜸 자기가 한 말을 후회하며 급히 달아나 보리려고 하였다. 우사령원은 그를 붙잡아 당기며 웃었다.
0: 뭘 부끄러워. 동무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걸 내가 다 알고 있어.
2: 이렇게 말하며 청집을 끌고 청탄이 가득 찬 혁디채로 넘겨주었다. 덕강이는 너무나 기뻐 야 하며 권총을 받아주었다.
1: 야, 고맙습니다. 전투가 끝나면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형제인 자매 셋 중에서 제일 어렸다. 그에게는 오빠도 남동생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의 부모들을 보고 꾸루라고 불렀다. 그 뜻인 즉 딸 자식은 제사 때 향불을 피울 수 없으므로 대가 끊어졌다는 것이었다. 이러하여 그의 부모는 늘 아귀다툼하고 서로 원망하며 어머니의 이름을 찾을 심자에 아들 자자를 붙여 심자라고 지었다. 그 뜻인 즉 이제 출가하여 총각계를 많이 낳으라는 것이었다. 심자는 18살에 시집왔다. 세 자매 가운데서 심자의 시집이 제일 가난했다. 그의 아버지는 늘 그가 가난뱅이 팔자를 타고 나서 복이 없다고 하며 한평생 고생할 것이라고 욕했다. 제일 잘 사는 집은 바로 도수에 있는 큰 언니 집이었다. 큰 언니의 남편은 갈련이라 부르는 사람이었다. 그는 집도 있고 땅도 많았다. 그러고도 29명이나 되는 남녀 노동자를 고용하여 자그마한 제사 공장을 꾸리고 연태에 있는 큰 상점과도 거래하였다. 어머니도 시집 오기 전에는 언니 집에서 일했다. 드라마 숨바귀꽃 9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백의 메아리가 고향의 하늘가에 울려 퍼지면서 시원한 폭포수가 더위에 지친 고향분들에게 청량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막바지 여름 더위가 화염을 토해내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백산의 폭포수는 이 여름의 더위를 싹 식혀주기라도 하듯 쉼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하여들의 요청하마당은 모든 분들께서 여름을 시원히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흥겨운 고향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노래 두만강 연가를 감상하면서 여름의 시원한 기운을 느껴봅시다.

요즘처럼 찌는 듯한 무더위가 지속될 때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사람의 발을 끼고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지는 산에 오른다면 건강에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면 자연이 정겹게 안겨오면서 고향의 맛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대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애화 씨는 어릴 적부터 외할머니의 손끝에서 자라서인지 부모님 사랑보다도 외할머니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할머니께서 올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고 고향 정도 달래버린다면서 노래 아름다운 연대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에서 생활하는 강화연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강화연 씨는 일본에서 3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얼마 전에 취직을 했답니다. 강화연 씨는 유학 생활을 마친 후 올해 여름에는 고향에 한번 다녀오려고 계획했는데 비상 시기를 겪으면서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답니다. 따라서 요즘 들어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이 보고 싶고 고향의 푸르른 여름이 그리워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제날 가족이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즐겼던 그 감수를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면서 재미난 소품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그럼 강화연 씨가 고향 애수를 달래보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소품 고리대를 보내드립니다.
1: 많이 찾아오겠지. 나그네란 게 장기 환자지. 딸내미 하나 있다는 게 대학교부터 뭐 큰일 할 줄 알았대. 어찌 뭐 신부증 내고 고리대를 3,000원 끈 게 너 깜짝할 수 있겠지. 3만원이 됐습니다. 3만원이 하기서 잘 사는 집 아들이 시름 넣고 돈은 팍팍 쓰는 거 보고 지들 얼마나 부러웠겠어. 다 이 애비 애미로 잘못 만났다지. 야, 고리대 없자 아들이 정말 사람 아이때다. 내 전번 날에 한번 잡혀 갔댔습니다. 말이 뭐지? 누기?
2: 네, 꼬마.
1: 누긴가?
3: 아줌마, 아줌마 쥐새끼 차려먹기 숨어있으면 내 못하는가 했지? 내 경고하구마. 두 번 다시 숨지 마소. 그래, 옛날엔 그지? 알아들었지? 야, 근데 어째 이 새집은 바꿀 소리 사가지고 이렇게 더러운가? 무슨 냄새야, 귀귀상이. 아줌마, 돈은 준비됐겠지?
1: 난 죽겠어요.
3: 야, 또 이랬어.
1: 내가 죽겠어.
3: 아줌마!
1: 난 못 살겠어. 난 정말 죽겠어.
3: 아줌마! 아줌마! 나도 이 우회는 아버지 엄마였고 밑에는 처자식인데 아줌마 피도 아이가 아파. 나는 못 먹고 살란데. 아줌마 제발 날 죽이겠어.
1: 나를 죽이겠어.
3: 아이, 아줌마
1: 날 죽이겠어.
3: 이 아줌마 이게 아이 되겠다. 이게 정 이렇게 나오면 저 멀리서 내가 또 회사를 가겠어.
1: 회사에 간다고?
3: 네, 호텔 바 하나 열어주겠을까? 거기서 푹 며칠 썩을 내서 왔어. 그렇지?
1: 아예 또 전문 나처럼 갖다 놓고 혼내자고. 나 못 간다. 차라리 이 죽어지 나 못 간다.
3: 아줌마! 좋은 말 할 때 들었어. 에? 자, 내 딸아 가겠어.
1: 절대 못 간다.
3: 야, 비켜라니.
1: 못 간다. 못 간다.
3: 비켜라니.
1: 못 간다.
3: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
1: 말로. 예, 여기 앉아서. 사장님도 이 빠들라 던지라고 거세 많습니다.
3: 내 아줌마를 찾지 않으면 내일에도 다른 회사 직원이 아줌마인데 딸내 학교를 찾아가는데 그래도 정말
1: 뭐이랄까.
3: 아가
1: 그래, 나는 광고기 꽉 씻고 나겠어.
3: 씻고 아줌마, 내 똑똑히 알려줄게. 아줌마 신고하는 즉시 아줌마인의 딸은 영원히 학교를 못 다닌다.
1: 뭐이랄까. 그래, 내 이빨로 물어 뜯겠습니다. 이빨로
3: 물어 뜯겠습니다. 야, 정신아, 아줌마. 야, 아줌마. 진짜, 진짜. 자, 아줌마, 시시. 도치. 한번 더, 시시. 도치. 야, 이 아줌마 미치는 거야.
1: 우리 딸이 말이나 해. 내 성 격동됐어. 제발, 제발 딱 몇 날만, 몇 날만 좀 참아주세요. 내 그 꼭 감수, 다 꼭 감수.
3: 야, 아줌마 내가 이럴 수 없다.
1: 좀 감겠다, 니가.
3: 아줌마 진짜 경찰에 신고했지?
2: 안녕하십니까?
1: 아, 예, 누군가?
2: 인터넷 대부금 회사 대표 유나라고 합니다.
3: 인터넷 대부금 회사?
1: 대부금 회사?
3: 아스마이, 혹시 아스마이 인터넷 대부금 맡았을까?
1: 아이!
3: 근데 저 사람이 이거 왔는가?
1: 아자! 누라고
3: 무식이래. 내 똑똑히 알려줄게. 저 인터넷 대북명이 저기 고리대한다. 고리대
1: 엄청 개 떠뜨서.
4: 자,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내가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손님 뺏을 날이 없습니다. 예? 이 바닥에 우리사 잘 알겠지?
2: 예, 잘 안다.
4: 좋습니다. 대 무슨 일이 없으면 가보시오.
2: 리진 씨?
4: 아, 예?
2: 리진 씨 전함을 많이 들었습니다.
4: 나라 아닙니까?
2: 이 바닥에서 리진 씨를 모르면서 간첩이지 뭐. 예, 예, 예. 반갑습니다.
4: 아, 예, 예, 예. 글쎄, 내 이 바닥에 소문이 사서 믿지 뭐.
1: 아이, 그렇지. 집 밖으로 나는 게 누구 모르겠어.
4: 근데 여기는 어째 왔습니까?
2: 여기로?
4: 예.
2: 이 아즈마이로 모실 나왔습니다.
3: 이 아즈마이로?
2: 예. 이 아즈마이로 우리 회사 업무원을 초빙하자고 그랬습니다.
3: 무슨 이 아즈마이로 업무원을 와? 아이고, 야, 소다 구름이 들리겠다. 저 아즈마이로.
2: 아. 저 아즈마이. 아즈마이 요즘에 이상한 선물이 덥대다.
1: 무슨 선물?
2: 아즈마이 고리대 빌제 쫓겨와서 죽었다는 소문에. 또 딸이 학교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에.
1: 저, 오야, 아이고,
2: 아줌마의 술집에 팔려가다는 소문까지 다 났을 때다.
1: 부끄러워, 어떡해.
2: 나는 이게 아줌마의 사보이고 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 뭐야?
1: 이 무슨 개똥같은 일어요.
2: 아줌마는 빗바지꾼들이 들이닥칠 때면 벌써 머리 어떻게 하겠다는 전술이 쫙 서재니까
1: 서세코 나는 예, 시시각각 준비하고 있습니다. 밥 몰라 가서 뒤에 먼저 밥 많이 먹고 예, 다른 아구마 하나 탁 찾아놓고 그 다음에 앉아 씨를 먹고 밥 먹습니다. 심지어 잠잘 때도 씨를 씻고 잔다.
2: 바로 그게라 말인다. 이걸 역리용해서 아즈마이만 엑시 빗바디를 가면은 그 빗군들이 무슨 생각할 거 다 알고 들어가길래 그 빗군들 가서 꼼짝달싹 못하게 할 게 아닌가.
1: 맞소, 맞지? 예. 나는 이렇게 싹 보고 빚진 사람 그거 딱딱 골라냅니다. 심지어 그 빚진 액수까지 그거 따라 알아맞습니다. 좋습니다.
2: 그래서 네, 예. 아즈마이를 우리 회사에 업무원을 초빙하자는 겁니다. 한 달 기본 노임은 3만 원. 나는 아즈마이 꼭 우리 회사에 들어오리라고 믿습니다.
1: 들어가지,
2: 그렇지.
3: 아, 자,
2: 예.
3: 혹시 그 회사 기본 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2: 기본 자금?
3: 예.
2: 많습니다. 그저 한 5천만 가지고 먼저 시작했습니다.
3: 5천만?
2: 아, 이러면 업무원은 초빙됐고 이제 총경리를 한 분만 모시면 되는데 총경리를 저 아즈마이 아즈마이 주위에 혹시 총경리를 추천할 분이 없은가?
1: 아야 내 주위에는 뽑아올 사람이나 있겠는지

0: 저 없습니다.
1: 없다고? 예. 아, 지금 급한데, 급한데.
2: 사장님. 예? 사장님, 혹시 청경리는 기본 놈이 얼마나 됩니까?
0: 청경리 기본 놈이야 한 달에 한 10만 시사 줘야지. 그리고 그 자가용도 업무 바쁘니까 자가용도 그 번츠 S6Y 정도로 하나 뽑아줄 예상입니다.
2: 10만 S6Y? 야, 저... 아줌마이. 야, 축하한다. 성공했습니다.
0: 이거 축하는 무슨.
3: 네, 이제 첫 달 롤모타운 비즈 3만원 갚아주겠을까? 갚아줘.
2: 야, 아줌마이.
3: 야, 네? 정말 비스가 뭐냐.
2: 야, 아줌마이 딱 업무상이니까 그렇지. 자, 아줌마이, 저 보니까 저 사장님이 아줌마이 형 신임한 것 같은데 나를 어떻게 청경리를 추천하면 알될까?
3: 청경리? 예. 추천? 예. 어찌까? 독하달까?
2: 무슨 독하게? 야, 아줌마이도 정말 정말.
3: 아, 그릇이 작다 새겠습니까? 아, 내 비수 야 3천원 2년 동안 따라다녔으니 좋아하겠습니까?
2: 아, 내 그릇이 작단 말이 내. 예. 아이, 좀 기다려. 아, 예, 잠깐만. 아줌마, 이 사용 증명이지 않았지?
3: 내 2년 동안 나 쎄 빠지게 봤는데 이.
2: 예, 아줌마, 찍으시고 찢었어.
3: 예?
2: 야, 자, 똑똑히 봅시다.
3: 엄마.
2: 자, 아줌마, 어서 아줌마. 빚이 일전도 없음을 이 세상에 정중히 선포하는 바이다. 네.
3: 정말인가?
2: 내 이름 그리스닥스가 내 이름 그리스닥인가?
3: 야이 큽다.
2: 그지
3: 사장님.
1: 예?
3: 참경리 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1: 찾았다고?
3: 예.
1: 여기
3: 바로 이분입니다. 비진 씨?
2: 아 예.
3: 대단히 통쾌한다. 이 사형증도 다 찢어버렸습니다.
0: 헐. 나는 이렇게 통쾌한 사람 좋아야 하는데.
2: 예?
0: 금융 사업한다는 게 이렇게 통쾌하게 차용지나 막 찢어버리면 빚은 어떻게 받습니까?
2: 뭐이라고?
0: 아이 절대 아이 되지 그래 뭐.
2: 저 아줌마 그거 다시 돌려줄 수 없을까? 아줌마 내 다시 부치기셔. 아니 아줌마 야 너 먹는 맛인가 먹어. 야
0: 농담이고. 나는 그저 예 내 부족점을 메울 청경리를 찾습니다.
2: 뭐 부족점 메울?
0: 예.
2: 사장님 내 한쪽 별미 뭐인가? 뭐인가? 내 한쪽 별미 텐다커인가? 아이고.
0: 텐다커?
2: 예, 나는 있잖아요. 요 작은 구멍은 손가락을 메고 큰 구멍은 가슴을 탁 막쓰다네. 아이고. 예.
0: 나는 또 이 큰 돈은 용 잘 받아오는데 조그만 돈은 잘 못 받자니까.
2: 맨발 찾았어.
0: 예?
2: 네. 네. 나는 이 그 위에 큰 돈은 아예 팔아보시다고. 젊은 그 작은 돈은 그 북대기 속에다 숨겨놓은 세배했다고 내가 찾을 자신있으면 해.
3: 맞습니다. 전부 나 이 반쪽으로만 숨겨놓은 10원짜리까지 다 뺏어갔습니다.
2: 아, 영상이 안 돼.
0: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2: 좋아요.
0: 근데 리진 씨.

0: 그 밑에 기본 어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자세히 설명하시면 해주겠습니다.
1: 예, 예. 설명하시오.
0: 아, 무슨 종이 없는 거. 아, 아줌마. 아줌마, 여기 좀 찍으십사. 아줌마, 높이도 없어, 높이. 야야. 자,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아줌마 같은 경우 기본 자금은 원금은 3,000원입니다. 3,000원. 자, 리시는 10%. 또 석 달 기한. 네, 이러면 리사와 원금이 합쳐서 3,900원이 됩니다. 예. 자,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예. 이분이 돈 물었겠습니까? 못 묵니다. 학생들이 무슨 돈 있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부터 자, 제 계약이 들어갑니다. 우선 원금이 3,000원으로부터 3,900원이 됩니다. 예. 자, 이제는 리사가 올라서 자, 15% 또 석 달 기한 이러면 모두 4,876원 50자에 된다. 네. 아... 또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못 먹기 두 번째라고 모르겠습니까? 못 먹는다. 이러면 또 다시 재계약 들어간다. 자, 잘 보죠. 자, 원금은 4,876원 60전. 자, 이제는 리시가 올라서 20%입니다. 20% 또 석 달. 이러면 9,872원 50자에 된다. 이렇게 예, 몇 년만 지나가면 이 돈 3만 원이나 30만 원이 되겠니?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예. 아이고.
1: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0: 예, 좋아요? 예.
1: 근데 이 아줌마처럼 이렇게 돈이 없는 집에 돈은 또 어떻게 봤은가?
0: 예? 방법이 있지요. 나는 가진 방법과 수단을 다 써서 그 사람들이 피를 팔게 해서라도 내 이 원금을 다 갚게 만든다네.
1: 맞습니다. 내 화장실 갈 때도 막 따라다닌다.
0: 뭐 화장실이? 아줌마! 네! 아줌마의 무덤까지 따라갈 자식 있으면 내 자식! 아이고.
1: 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0: 좋아요?
1: 예, 예. 아주 좋아요.
0: 자, 아줌마, 나를 형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지? 자, 아, 자, 사장님 식사를 했을까? 야, 아줌마, 손님이 이렇게 와서 식사 다 시키고 있잖아. 아, 맞다. 자, 양천입니다. 오늘 맛있는 거 다 싸왔어.
1: 예. 알겠어.
0: 예, 아줌마 좋아하는 거 싸와도 된다. 자, 사장님, 이따 식사 올게요.
1: 사장님!
0: 언제 또 왔는가?
1: 밖에 경찰들이 가득 서 있습니다. 무서워.
0: 경찰! 야, 사장님, 밖에 경찰이 가득 쫙 깔렸습니다. 예? 빨리 피하시오. 야, 조금
1: 소리 리지씨.
0: 예?
1: 형사경찰대 대부대대장 윤아입니다.
0: 뭐? 경찰이랑 야!
1: 당신을 불법 강금, 불법 고리대, 사기 공갈죄로 체포합니다.
0: 아, 아이, 증거, 증거 있는가?
1: 증거? 이게 증거입니다. 여기에 전부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0: 뭐라니? 야, 제사를 지금부터 봤구나. 왈라다 왈라.

특별한 삶과 행복한 인생이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냥 살아가는 인생을 순간순간마다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왕청현, 왕청진, 대천촌에 거주하는 김금순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김금순 씨는 왕청현 가야하 예술단의 리강춘 단장의 아름다운 소행에 감동을 받는다면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고마운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리강춘 단장은 80여 명의 회원을 거느리는데 바쁜 일상에서도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마을 주민들의 문화 생활을 다채롭게 꾸며주고 있답니다. 하여 마을 주민들은 리강춘 단장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앞으로도 계속 마을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해주기를 바란다면서 노래 병풍산 등산길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영정시에서 퇴직한 김명숙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오늘은 김명숙 씨의 큰형부 윤호글 씨의 환갑 생일날이랍니다. 김명숙 씨는 마음 같아서는 달려가고 싶지만 투병 중이라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오남매숙 맞이인 큰언니와 큰형부는 어려서부터 동생들을 보살피고 아끼면서 부모님 같은 사랑으로 동생들을 키워봤답니다. 오늘같이 뜻깊은 날에 동생들과 조카들이 모여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있겠지만 김명숙 씨는 갈 수 없는 안타까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모든 친척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면서 노래 고향길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곱게 빈 꽃니부에 빨간 잠자리가 살며시 내려앉아 인사말을 속삭이면서 여름을 즐기고 있습니다. 꽃은 방긋이 웃으며 여름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화답하는 듯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살랑살랑 가을바람이 불어와 계절의 문턱을 두드릴 것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서 늦여름의 향연을 편안히 즐겨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 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 朝鲜语广播 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 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술을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1: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 라는 속담은 지나치게 늦게 시작한 일이 종종 자기 한계를 알지 못하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단순히 도둑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인생의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을 일깨워주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아직 익숙하지 않거나 미숙한 일을 할 때의 경계심과 책임감을 상기시켜주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의 유래를 한 이야기로 풀어보면서 그 속에 담긴 교훈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구철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구철은 어려서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마을에서 제일 힘든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없었고 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하루 고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구철은 언제나 자신의 상황에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힘든 일을 하며도 무엇인가를 더 배우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는 언제나 노동자였고 책을 읽을 기회도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사기꾼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기꾼은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미끼를 던지며 돈을 빼앗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구철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사기꾼이 구철에게 다가와 자신에게 일을 시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철은 처음에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몰랐지만 사기꾼은 매우 친절하게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는 구철에게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몰래 도둑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구철은 처음에는 그 제안에 대해 의심을 가졌지만 사기꾼이 그의 말대로 몇 번의 일을 통해 큰 돈을 벌게 되자 점차 유혹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몰래 도둑질을 배우고 그것으로 생활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훔치는 일이 점점 익숙해졌고 구철은 이를 통해 얻는 돈으로 점차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도둑질을 계속하면서도 구철은 자신이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도둑질을 저지르며 그로 인해 얻는 작은 이득에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차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구철은 결국 자기가 훔친 물건들을 들키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도둑질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고 구철은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닫고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구철은 그때서야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는 속담의 의미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도둑질이 그저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둑질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0: 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결과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 그만큼 큰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 라는 속담은 단순히 도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여러 측면에서 늦게 시작한 일에 대한 경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철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그 길이 어떤 위험을 초래할지 모르고 그 위험을 인식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속담은 여러 가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너무 늦게 시작한 일은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다. 구철은 처음에 도둑질을 시작했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이 처음에는 쉬워 보이고 즉각적인 이익이 눈에 띄지만 그 속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과 파괴적인 결과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작은 이익을 위해 위험한 일을 시작하지만 점차 그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일이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하고 무턱대고 시작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배움이 늦을수록 그에 따른 책임과 대가도 커진다. 구철은 도둑질을 배운 후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늦게 시작한 일은 더 큰 책임을 떠안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작은 도둑질은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결국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배움이 없이 시작하면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준비가 부족하고 늦게 시작하는 일은 그만큼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일찍 배우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철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준비와 학습을 충분히 한 후에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늦게 배우면 그 배운 지식이나 기술이 충분하지 않거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철은 도둑질을 늦게 배웠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지 못했고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와 배움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일찍 배우고 준비하는 것이 미래에 더 큰 실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구철은 결국 도둑질을 하면서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그 후에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큰 교훈을 주었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에서 배우고 자신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는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는 속담은 단지 도둑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늦게 시작한 일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충분히 배우고 준비한 후에 시작해야 하며 그 준비가 부족하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늦게 시작한 일은 그만큼 위험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때 그 길이 가져올 위험과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교훈입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상추와 깻잎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가장 많이 소비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신선하고 육류와 궁합이 잘 맞는 덕분에 다양한 요리에서 사용되며 샐러드, 김밥, 쌈 등 여러 요리에서 그 맛과 영양소를 더해줍니다. 요즘 상추와 깻잎은 1년 내내 구할 수 있지만 특히 여름철에 제철 채소로 많이 소비됩니다. 그 이유는 상추와 깻잎은 여름철에 가장 신선하고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제철 채소 상추와 깻잎의 효능과 식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추의 주요 효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추는 저칼로리, 저지방 식품으로 체중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채소입니다. 100g당 약 14칼로리로 식사에 부담 없이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상추에는 비타민 A, C, K, B군 등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타민 A는 눈 건강을 돕고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여 피부를 매끄럽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상추에 포함된 비타민C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피부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상추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를 촉진하고 장 건강을 돕습니다.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 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추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상추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는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자유라디칼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암, 심혈관 질환 등 여러 질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상추의 녹색 부분에는 클로로필이 풍부하여 해독작용을 도와간 기능을 개선하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상추는 또한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연과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 잦은 감기나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유용합니다. 상추의 꾸준한 섭취는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상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 기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변의 부피를 증가시키고 장을 자극하여 원활한 배변을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촉진하여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추의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체내 수분을 보충하는 데 유리하며 배변을 원활하게 만들어 장의 건강을 유지합니다. 소화불량이나 위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추는 효과적인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상추의 수분과 식이섬유는 위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칼로리 음식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을 예방하는 데 유용합니다. 상추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B군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신경을 진정시키고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상추의 성분 중 하나인 락투카리움은 진정작용을 하여 불면증을 완화하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상추를 섭취함으로써 정신적인 안정감을 얻고 스트레스가 많은 일상에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밤 깻잎은 깨의 잎사귀로 깨를 수확하기 전에 어린 잎을 가리킵니다. 깻잎은 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소비되며 독특한 향과 맛을 지니고 있어 여러 요리에서 활용되며 특히 상추와 함께 샐러드나 비빔밥, 전, 찌개 등에 사용됩니다. 깻잎은 영양가가 높은 채소로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깻잎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로 특히 비타민 A, C, K와 칼슘, 철분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고 피부의 재생을 촉진하여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 C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 방지와 질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깻잎에는 비타민 K도 풍부하여 혈액 응고 기능에 중요하며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칼슘과 철분 또한 중요한 영양소로 칼슘은 뼈와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철분은 혈액순환을 돕고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깻잎은 비타민과 미네랄 외에도 풍부한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어 소화기 건강을 돕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깻잎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체내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깻잎에 포함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체내의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염증을 억제하고 만성염증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 성분들은 관절염, 피부염 등 다양한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깻잎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또한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깻잎의 꾸준한 섭취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깻잎은 해독작용이 뛰어난 채소로 체내에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깻잎에 포함된 클로로필 성분은 간의 해독기능을 촉진하여 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유해 물질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깻잎은 이러한 간의 기능을 돕고 간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깻잎은 낮은 칼로리와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깻잎의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장의 건강을 개선하며 체내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깻잎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기 때문에 과식을 예방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당초와 깻잎은 각각 다양한 영양소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제철 채소입니다. 상추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소화 기능 개선에 유익하며 특히 진정작용과 해독효과가 뛰어납니다. 깻잎은 항산화, 항염, 해독작용에 효과적인 채소로 간 건강을 돕고 체중관리에도 유리한 역할을 합니다. 두 채소 모두 저칼로리이기 때문에 체중관리에도 유용하며 다양한 질병 예방 과신체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채소의 섭취 방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상추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는 채소로 생으로도 조리해서도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상추는 신선함을 유지하면서도 그 효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추를 가장 손쉽고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바로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상추는 대부분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 그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상추를 샐러드로 먹는 것입니다. 상추를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찢어놓고 드레싱과 함께 섭취하는 방식은 건강에도 좋고 식사시간 동안 쉽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샐러드 외에도 상추는 샌드위치나 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추의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맛은 다른 재료와 잘 어우러져 입맛을 돋우며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상추에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곁들여 먹으면 영양 밸런스가 더욱 좋고 소화에도 유익합니다. 상추는 생으로 먹는 것 외에도 국이나 찌개에 넣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추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찌개나 국에 넣으면 상추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을 그대로 즐길 수 있으며 국물에 스며든 상추의 맛이 국물 맛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얼큰한 된장찌개나 고기 국물찌개에 상추를 넣으면 맛의 밸런스가 조화롭고 영양적으로도 우수한 선택이 됩니다. 상추는 그 자체로도 맛있지만 다른 채소나 재료와의 조합을 통해 더욱 풍부한 맛과 영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기와 함께 먹는 상추쌈은 매우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상추에 고기, 마늘, 쌈장 등을 넣고 쌈을 싸먹으면 고기의 기름진 맛을 상추가 잡아주고 상추의 영양소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추는 다양한 고기 요리, 볶음 요리, 피자, 햄버거 등에도 잘 어울리며 고기의 기름진 맛을 중화시키고 신선한 식감을 추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상추는 신선도가 매우 중요한 채소입니다. 구입 후에는 바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저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추는 신선한 상태로 보관하기 위해 냉장고의 야채 칸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추를 씻기 전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 공기가 통하는 보관 용기에 넣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추의 겉잎을 떼어내고 깨끗한 물로 씻은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뒤 보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깻잎은 상추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깻잎은 그 특유의 향과 맛이 있어 요리에서 자주 활용되며 생으로도 조리해서도 섭취 가능합니다. 깻잎은 상추와 비슷하게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채소입니다. 깻잎을 씻어서 샐러드에 넣거나 간단하게 고기와 함께 쌈을 싸 먹는 것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깻잎의 신선한 향과 아삭한 질감은 쌈에 고기와 쌈장을 더해주면 맛이 매우 풍부해집니다. 고기와 함께 쌈을 싸서 먹을 때 깻잎의 영양소가 고기와 함께 섭취되어 더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깻잎은 전, 튀김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깻잎은 튀김이나 전을 만들 때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깻잎을 깨끗하게 씻어 튀김 반죽에 묻힌 뒤 바삭하게 튀기면 그 독특한 향과 맛을 더욱 강조할 수 있습니다. 전으로 만들 때는 깻잎을 밀가루와 달걀물에 묻혀서 부쳐주면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입니다. 이렇게 조리된 깻잎은 식감도 좋고 일반 채소들보다 더 독특한 맛을 내어 다양한 사람들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깻잎은 상추와 마찬가지로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깻잎은 보관 시에는 냉장고에서 보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깻잎을 냉장고에서 보관할 때에는 깨끗하게 씻고 물기를 잘 제거한 후 종이 타올이나
키친 타월로 물기를 흡수시켜 보관하면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깻잎은 시간이 지날수록 향이 강해지므로 최대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0: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1: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기획 편집과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0: 北京时间15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2: 中波873kHz， 초단파103.5MHz。

0: 명강 저선호 방송입니다.
1: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네, 여 며칠 전국적으로 뢰오가 자주 내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맑고 투명하며 하얀 눈송이에 비해 우박은 타고난 외모가 그다 곱지 않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우박을 올리며 왜 우박이 이렇게 못생겼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네, 로의 한바에 따르면 우박은 일정한 성장 방향이 없이 대륙성 구름 속에서 오르내리고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고공저온 구역으로 몰려갔다가 다시 온수 구역으로 떨어지며 한 위치에 안정적으로 머물며 고르게 얼어붙을 틈이 없다고 합니다. 대신 사방에서 물방울이 계속 달라붙으며 두드러진 것이 우산적으로 물방울을 흡수하여 점점 더 커지면서 결국 울퉁불퉁한 외형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기상 전문가는 구름 속에서 많은 우박이 서로 부딪히고 붙으며 큰 우박이 작은 얼음 알갱이를 삼켜 원래 둥글던 얼음 덩어리에 모서리가 생기고 튀어나오게 되는데 내 땅에 떨어질 때 대부분 불규칙한 얼음 덩어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작은 우박만이 원형에 가까우며 크기가 클수록 회전 시간이 길어지고 모양이 더 불규칙해지며 외형도 약간 못생겨집니다. 네, 눈송이는 이와 다른데요. 네, 눈송이는 고공에서 조용한 저온 구름 속에서 천천히 자라며 수증기가 층층히 얼음 결정 골격에 안정적으로 응축됩니다. 그리하여 육각형 얼음 결정은 천천히 정교한 별 모양과 나무 모양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또한 눈송이는 매우 느리게 자라서 수십 분이 지나야 모양이 잡히고 수증기가 조금씩 얼어붙으면서 모든 얼음 바늘이 완전히 발달할 수 있고 무늬가 대칭적으로 정교해집니다. 네, 이외 눈송이는 떨어질 때가 가볍게 흩날리며 서로 세게 부딪히지 않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목욕을 자주 하지만 내 목과 겨드랑이에 항상 검은 때가 있습니다. 네, 사실 씻을 수 없는 이 검은 때는 내 개인 위생 습관과 관련이 없으며 당뇨병, 비만, 심지어 종양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목덜미를 씻어도 까맣다면 네, 흑색 가시 세포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네, 흑색 가시 세포증은 일종의 피부 병변으로 국부적인 대칭성 벨벳 모양의 두꺼워짐, 색소 침착 반점으로 나타나며 목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및 기타 주름이 지는 부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네, 비정상적인 대사, 내분비 질환, 유전적 요인 또는 특정 약물 또는 종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흑색 가시 세포증을 일반적으로 때로 잘못 알고 반복적으로 씻지만 네, 효과가 없는 이유는 둘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네, 외관상 일반적인 때는 대부분 피부 표면에 부착되어 회흑색 립자나 띠 모양을 띠며 네, 문지르면 옅어지고 피부 자체가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반면 흑색 가시 세포 등은 피부에 변화를 일으켜 균일한 회흑색 또는 갈색을 띠며 내 표면에 벨벳과 같은 두꺼워진 무늬가 있고 경계가 모호하여 아무리 세게 문질러도 피부 색상과 질감이 크게 개선되지 않습니다. 네, 흑색 가시세포 등의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인슐린 저항성 및 J형 당뇨병, 비만, 다낭성 난소 증후군, 내분비 질환, 악성 종양 등이 있는데 네, 비만, 당뇨병 환자, 당뇨병 전단계 환자, 대사성 질환에 가족력이 있는 사람, 갑작스러운 발병이 있는 종장 연층이 흑색 가시세포 중에 발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네, 여름이면 퇴근길에 노점 양꼬치 가게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양꼬치와 굴구이 냄새가 정말 사람들의 발걸음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굴은 해산물 중에서 별미로 불리우는데 맛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 중 아연 보충의 왕으로 불리우기도 해서 모두가 좋아하는 생선구이 중 하나입니다. 네, 중국 주민 음식 영양소 참고 섭취량 2023년 판에서 우리나라 성인 남성과 여성의 일일 아연 권장 섭취량은 각각 12mg, 8.5mg입니다. 즉, 굴고기 한 개만 먹어도 거의 하루 아연 수호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굴을 먹을 때 굴 속에 검고 푸른 곳이 과연 굴의 분변인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네, 사실 녹색 또는 검은색 부분은 굴이 섭취한 천연 조류와 같은 부유 식물로서 똥이 아니므로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굴은 껍데기만 빼고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굴은 바다에서 온 아연 포충의 왕으로 저지방, 고단백, 아연, 철, 칼리움, 셀레늄, 거품질 지방산이 풍부하지만 네, 장기간 대량으로 먹지 않고 날 것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익혀서 먹는 것이 영양 흡수가 더 좋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주의할 점은 생굴은 퓨린 함량이 100g당 282mg에 달하여 거퓨린 식품에 적함으로 네, 고뇨산 혈증과 통풍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적게 먹거나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룸광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아창적의 세시봉석과 금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아창족의 세시봉석과 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소수민족 아창족은 손님을 열정적으로 대접하고 노인을 공경하며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여러 가지 훌륭한 전통 예의와 풍속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하면 집에 손님이 오면 좋은 음식과 술을 내어 대접하며 손님을 상석에 모십니다. 손님은 술이나 찬물을 받을 때면 감사의 인사를 하고 받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리고 밥을 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손님은 배가 부른 상태라 하더라도 두 손으로 밥그릇을 받아야 합니다. 물건을 주거나 받거나 할 때 두 손으로 하는 것은 존경을 표한다고 얘기입니다. 여기서 밥을 권하는 것은 때로는 상징적인 뜻을 가질 때도 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노래로 진심을 전달하기도 하며 손님에 대한 환영을 표하기도 합니다. 아창족의 음식 습관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창족은 주로 농경에 종사하며 벼재배에 능합니다. 국경 지역에 사는 아창족은 입사를 주식으로 하고 여기에 고구마, 강냉이 등을 섞어서 먹습니다. 이들은 입쌀가루를 내어 쌀국수 등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쌀국수는 뜨거운 국물에 넣어 먹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식힌 국수를 먹기도 하는데 이런 유형의 쌀국수는 여름에 많이 먹습니다. 아창족은 또 토란을 즐겨 먹는데요. 전설에 의하면 고대의 풍작을 경축할 때 개를 잡고 토란을 먹는 것이 후에 관습으로 고착되었다고 합니다. 그외 아창족의 여성들은 거의 다 두부를 만들 줄 알며 완두콩 가루를 이용해서 녹두묵 비슷한 음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들의 육식으로는 주로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들 수 있습니다. 돼지를 잡은 후 볏짚과 밀짚으로 껍질을 노랗게 될 때까지 그슬리며 이를 깨끗이 씻은 후 작게 썰어놓고는 여기에 초와 마늘, 고추 등 양념을 넣어 쌀국수와 함께 먹기도 합니다. 술은 아창족이 거의 사시장철 마시는 음료수의 일종이며 여성들은 찹쌀로 만든 달달한 술을 즐겨 마시는데 이런 음료수는 술향이 그윽합니다. 어른과 노인들은 도수가 높은 흰술을 마십니다. 대다수의 아창족 사람들은 증류 방법으로 소주를 만들 줄 압니다. 아창족에게는 입담배를 심는 풍속도 있습니다. 와족이나 다이족 등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아창족도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창족의 민간 전설에는 이와 관련된 유래가 전해집니다. 한 집의 모녀가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다가 딸이 성인이 되자 얼마 안 되어 어머니가 사망했습니다. 이에 딸이 슬픔에 울음을 끊지 못하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3일 낮 3일 밤을 울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날에 무덤에서 담배나무가 자랐습니다. 딸이 갈증을 못 이겨 담배잎을 뜯어 씹어보니 달콤하면서도 맛이 있는지라 슬픈 마음이 줄고 피로도 가셔졌습니다. 그 후에 딸은 입담배만 보면 저 세상에 어머니가 떠올라 그 잎을 씹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를 보고 따라서 했고 후에 입담배를 씹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는데요. 이는 사람들이 피로를 없애고 울적함을 달래는 일종의 방식으로 되었으며 손님에게도 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창족

토족의 상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아창족은 토장을 주로 합니다. 그러나 나쁜 병에 걸렸거나 여자가 난산으로 죽었을 경우에는 먼저 화장을 하고 다시 관목에 유골을 넣어 토장을 합니다. 마을 밖에서 죽은 사람이 마을 안에 들어오는 것을 꺼립니다. 망자는 생전에 아끼던 물건을 순장품으로 함께 넣을 수 있으나 금속 물건은 금기입니다. 하기에 망자가 생전에 해넣었던 금이빨 등도 빼내곤 한다고 합니다. 아창족의 장례는 전문 사회를 맡아보는 사람이 있으며 장반 독경을 하고 추모곡을 연주하며 효가, 즉 효도가를 부르기도 합니다. 아창족의 풍속 금기를 알아봅니다. 아창족은 정월 초하루에 가축을 잡거나 동물을 해치는 행위를 엄범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출산한 후 7일까지는 다른 남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꺼립니다. 아창족의 침실은 정당의 양쪽에 위치해 있으며 노인들이 왼쪽, 다른 식솔들이 오른쪽 방에 기가합니다. 남자일 경우 연장자가 이미 결혼한 손아래 사람의 침실에 들어가지 않으며 미혼 남자들은 곁에 혹은 2층에 기가합니다. 여성은 보통 아래층에서 살며 남자가 1층에 있으면 여성은 위층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여자들은 농기구나 연장을 타고 지나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혼약을 취소할 경우 혼인 맹세를 할 때의 사진이나 머리칼 등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때는 사진이나 머리칼을 절대 태워서는 안 되며 이를 태울 경우 당사자가 큰 병에 걸리거나 지어는 미쳐버린다고 여깁니다. 아창족은 동성결혼, 즉 같은 성씨끼리의 결혼을 기피합니다. 대릴 사위를 삼는 풍속도 있는데 이때 사위는 여자 측의 성씨를 따라야 했습니다. 아창족의 혼례는 3일간 진행하며 신랑은 하객들이 앉은 상마다 찾아가서 사탕이나 찬물을 권하며 이를 다 먹었거나 마신 손님들은 찻잔에 소에게 돈을 넣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창족의 세시 풍속과 금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단 한 사람, 지워지지 않은 내 첫사랑. 멈춰버린 이 시간, 나 혼자 그대의 빈자리를 채울 자신이 없어. 그대여 내 마음

오늘의 힐링 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주일 갑니다. 이번 주엔 정호원 작사, 정태산 작곡, 최성호, 박영철의 노래로 호놀로리 즐겨보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혼을 놀이 즐겨 보세. 하늘의 구름은 두리동실 구경 가고 명절의 우리로인 어화동동 춤노래세. 만복받아 장수하고 근심 걱정 모르더니 동방사기 그 누구냐 신선로인 젊어지네. 에루와 적구나 에루와 저하라 영화로운 로인네들 혼을놀이 즐겨보세. 에루와 적구나 에루와 저하라 영화로운 로인네들 영화로운 로인네들 혼을놀이 즐겨보세.

0: 이번 주엔 정호원 작사, 정태산 작곡, 최성옥, 박영철의 노래 혼을놀이 즐겨보세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点 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뉘우스입니다. 흑룡강성과 벚권성은 약 3,000km 떨어져 기후와 토양 조건이 반이하지만 농업 전문가들은 한 알의 벼종자를 매개로 인연을 맺고 10여 년간 공동 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올 6월 절강성 항주에서 제7회 전국 우수 벼품

0: 품종 식미평가회가 개최됐습니다. 흑룡강성 농업과학원이 출품한 민룡 1호 벼는 자포니카벼 부문 금상을 수상하며 중국 최고 맛벼로 선정됐습니다. 이 벼 품종이 수상의 영예를 안기까지 10여 년의 긴 연구기간이 소요됐습니다. 2010년 우리성 일부 지역에서 벼 도열병이 발생하며 벼 생산량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성농업과학원이 조사한 결과 한랭지 자포니카 벼는 자체 유전자 개량만으로는 벼 도열병 저항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새로운 병원균이 생길 경우 쉽게 피해를 입어 곡물 생산량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벼 분야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흑룡강과 복권농업연구진이 제시한 새로운 6종 구상이 공동연구 으로 이어졌습니다. 협력 초기 몇 년간 매년 100여 개의 계통을 육종했지만 남방 토양에서 생육이 왕성했던 종자들이 흑룡강으로 옮겨 재배되면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연구진들은 매년 시험전 현장에 머물며 해마다 미세하게 변하는 북방의 적산 온도, 토양, 기후 영향을 반복 분석하고 한행지 재배에 적합하지 않은 유전자를 단계별로 제거했습니다. 마침내 2022년 해당 종자는 국가 품종 심사를 통과하고 공식적으로 민룡 1호로 명명됐습니다. 실제 검측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염기성 토양에 재배한 민룡 1호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무당 1,300근에 달하며 동일한 토양 조건의 일반 품종 평균 생산량보다 약 45% 증수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관광강국건설 15차 5개년 계획에서 할빈을 관광허브 도시이자 입경관광 중점 육성 도시로 지정하면서 얼음도시 문화관광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국가적 위상은 단순한 명예를 넘어 발전 과제이자 기회로 할빈은 국내외 관광시장을 잇는 교두보로서 특색 있는 고품질 성장을 위해 새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올여름 할빈은 유달리 인기를 끌었습니다. 송화강변의 시원한 바람, 태양도의 울창한 숲, 주황대가의 인파, 빙설대색의 국제 맥주축제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2개국 주요 언론 기자와 인플루언서들이 할빈을 찾아 얼음의 도시, 여름의 도시 혁신 역량을 취재했고 동북 슈퍼리그 스포츠 대회는 성황을 이루며 도시 활력을 더했습니다. 아시아 15개국 올림픽위원회 선수 코치 50여 명이 참여한 피겨 훈련 캠프는 국제적인 빙상 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할빈은 또 중국 10대 피서 명소를 비롯해 각종 여름 관광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피서 성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주황대가의 유서 깊은 건축과 그늘 아래 걷는 마, 중화 바로크 거리의 복고 풍미, 남강구 화원가의 러시아풍 주택구는 관광객들에게 도시의 역사를 생생히 전하고 있습니다. 할빈 빙설대세계 단진의 맥주축제는 만석을 이뤘고 신규 공연 만남 할빈, 할빈 아이스쇼는 사계절 빙설의 낭만을 선사했으며 캠핑장에서는 여유로운 휴식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동북 슈퍼리그 축구대회는 관람과 주변 여행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로 문화관광시장에 활력을 주입했습니다. 경기를 보러 온 외지 팬들이 할빈의 청량한 날씨와 이국적 정취에 매료돼 체류 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하는 선순환이 형성됐습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곽진정 제1부회장은 할빈은 아시아 최고의 빙상 환경을 갖췄고 여름철 훈련 교류를 통해 남방 국가들에게 북방 도시의 매력을 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할빈은 올 상반기 입경 관광 인기 도시 톱 20에 이름을 올리며 동북 지역 외국인 관광객 최대 선호 도시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할빈시 교통운수국은 15차 5개년 계획 우수 프로젝트 풀기획회의를 소집해 할빈시 종합여객 수송 허브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도로, 철도, 항공이 일체화된 종합립체 교통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 성공항그룹은 할빈태평국제공항의 현재 운영 상황과 발전 동향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공항 3기 서1활주로 T3터미널, 여객환승센터, DLT터미널 확장, 최적화 등 중대형 프로젝트의 사전기획 및 건설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공항 철도 연계 운송, 허브 협력, 프로젝트 기획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교류하고 업무 방안을 공유했으며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여러 협력 발전 항목에 대한 공감대를 도출했습니다. 최근 국가문물국이 2026년도 박물관에서 중국을 읽다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계승 및 발양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함양하다를 주제로 한 전시 공모 추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동북열사기념관의 흑토의 영광, 불씨를 이어가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 흑룡강 혁명 문물전과 대경철인 왕진이 기념관의 철인 철골 철의 가훈, 철인 왕진이 가정교육과 가풍 이야기전이 추천됐습니다. 이는 신시대 박물관이 문화 전파와 가치 선도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국가체육총국 동계스포츠관리센터는 공개 선발을 거쳐 동계올림픽 챔피언 무대정이 중국 셔틀트랙 대표팀 수석 코치로 임명됐다고 선포했습니다. 32세의 무대정은 동계올림픽에 세 차례 참가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500m 금메달을 따내 중국 대표팀에 그 대회 유일한 금메달을 안겼고,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에서 그가 이끈 중국 대표팀은 2000m 혼성계수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올 1월 은퇴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는 산악지역에서 로행할 때는 반드시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암석 붕괴, 산사태, 토성류 재해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미리 날씨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안전한 로행 경로를 선택하며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역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산간지역에서 비가 내릴 경우 가파른 경사면을 피하고 차량 운전 시 특히 신중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셋째, 야외 여행 시에는 강, 호수, 저수지의 모래나 흙으로 이루어진 물가를 절대 선택하지 말고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산간지역 여행 시 가파른 경사면을 피하고 위험 경고 표시가 있는 구역은 접근하지 말며 가파른 절벽에 오르는 것도 금지해야 합니다. 미끄러지거나 떨어지는 토석으로 인한 부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오늘은 67번째 시간입니다. 종성의 거처. 수평이 한창 마당에서 말린 농산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종성이 들어선다.
1: 여보, 날 찾는 사람 없어서?
2: 있어요.
1: 누구?
2: 내가요.
1: 무슨 일이요?
2: 어느새 어디 갔길래 코빼기도 안 비쳐요? 할 일이 태산인데 나한테만 떠맡기면 어떡하라고요?
1: 아침에 당신이 물건 구입한 후에 사전이가 왔대서.
2: 오빠.
1: 아이고 사전아, 아침부터 왜? 홀몸도 아니고 내가 가면 되는데.
3: 별일 없죠?
1: 그럼.
3: 아버지 어버님.
1: 잘 계셔.
3: 그럼 나도 잘 지낸다고 전해줘요. 이거 내가 오빠 일 거들면서 받은 용돈인데 적금했어요. 살림에 버텨요.
1: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얼마나 된다고? 넣어놨어.
3: 오빠 난 필요 없어요. 묵지 씨가 기차표 사러 갔어요. 우리 오늘 떠나요.
1: 기차표? 찰스 선생 따라 미국 안 가고?
3: 안 가요. 안 갈 거예요. 오빠는 내일을 신경 쓰지 마요. 나 얼른 가야 돼요.
1: 무슨 소리야? 어디 가는데? 기차표를 산다고? 어딜 간단 거지? 큰일 낮아서 그래서 찰 선생을 찾아갔지.
4: 정말 친아버지를 인정 안 하려나 보지.
1: 그렇다니까.
4: 그래도 그렇지. 어쩜 그렇게도 못됐어요?
1: 못되다니. 도와주는 거지.
4: 됐네요. 사전인요?
1: 찰스 선생을 기차역에 데려갔는데 이런 그들이 딱 만났어. 난 감히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달아났지. 내가 고발한 거 알면 난리 날 거 아니여. 이봐,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하지 마.
4: 내가 뭐 당신처럼 입이 싼 줄 알아요?
1: 내가 이러는가, 응? 전반을 고려한 거요. 사존이가 정말 가버리고 없어졌다면 찰스 선생은 미쳐버릴 거요. 응? 딸이라면 목숨까지 내걸 사람이요. 어떠서? 당신 남편 생각 깊지?
4: 됐네요. 내가 당신을 몰라요? 찰스의 환심을 사려는 거잖아요.
1: 어찌됐든 쌍방 모두 리익이지.
4: 예, 리익이죠. 아무튼 내가 보기엔 당신이 잘못했어요. 사존이한테 미안하잖아요.
1: 아이고, 나 말이야. 만약 내가 사존이라면 미국의 대사업가인 아버지를 당장 인정하겠소. 무슨 생부고 괴부고 있어?
4: 왜 점점 그 모양이에요?
1: 왜?
4: 아들이 커서 당신처럼 될까 무섭지도 않아요?
1: 아니, 나한테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으면 아들이 아니라 당신도 어림없어.
4: 그래요. 썩 꺼져요. 멀리 꺼져요. 인정 안 하면 말라지.
1: 당신 그 꼬라지도.
4: 아니, 거들지 않고 어딜 들어가요?
1: 쉬겠어.
0: 한병선의 사무실. 문건을 보고 있던 한병선이 전화를 받는다.
5: 네. 뭐라고? 어느 병원이냐?
0: 병원 복도. 종사존이 수심이 잠긴 얼굴로 의자에 앉아있다. 그 곁에 앉은 한목지가 웃음을 지어 보이며 종사존이 손을 잡아준다. 그 둘의 맞은편엔 한병선과 진혜화가 나란히 앉아 검사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드디어 의사가 나오자 네 사람 모두 급히 의사에게 다가간다.
5: 예수님.
6: 한석이.
5: 안녕하십니까. 소당 선생은 좀 어떻습니까?
6: 월발성 심장병입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5: 예예.
6: 근데 정서가 불안정해서 비서 외에는 누구도 안 보겠답니다. 약을 처방해도 안 먹고 조사도 거부합니다. 한석이, 이렇게 협조를 안 하면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5: 아이고,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예.
6: 알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0: 의사가 자리를 뜨자 한병선이 종사손을 가이른다.
5: 사준아, 들어가 봐라.

0: 어찌됐든 내 친아버지고 넌 유일한 혈육이다. 지금은 내가 그 어떤 약보다 낫다. 응?
1: 사돈이, 아버지 말 듣소.
2: 한참 망설이던 종사돈이 용기 내어 병실문을 열고 들어간다. 한목지가 복도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한병선인 진혜화와 함께 먼저 자리를 뜬다.
0: 우린 가기요.
3: 네.
0: 목지야.
1: 예.
0: 나 여기 있거라. 일이 있으면 제때 연락하고. 아?
1: 예, 그럴게요.
3: 우리 간다.
1: 예.
2: 지정부 청사 대문 앞. 한병선과 진혜화가 차에서 내리기 바쁘게 그를 기다리고 있던 손비서가 얼른 다가간다.
4: 한석이, 성에서 지금 당장 오시랍니다.
0: 당장?
4: 예, 비서를 데리고 오지 말랍니다.
0: 알았네.
3: 여보, 나도 같이 가요.
0: 당신이 가서 뭐 하게?
3: 아니, 만약에...
0: 만약에 뭐 돌아 못 올까봐? 그참 되소, 되소. 아, 참 맞다. 당신은 집에 가서 음식이나 하고 죽이라든지 국 같은 거 말이오. 소장님한테 갖다 주어. 내 걱정 말고.
3: 여보.
0: 되소, 되소. 아, 출발하게.
2: 한병선이 걱정에 잠긴 진혜화를 위안하고 다시 승용차에 앉아 떠난다. 진혜화는 오랫도록 선자리에 서서 멀어져가는 승용차를 소심어린 눈빛으로 바라본다.

한편 병원 병실 천천히 눈을 뜬 리소당은 자신의 침대 한 끝에 얼굴을 묻고 잠들어 있는 종사조를 발견한다.

0: 몸을 일으키려다 말고 다시 논 뒤 소랑은 베개 밑에서 작은 액자에 담은 사진 한 장을 꺼낸다. 아내와 딸이 나란히 찍은 사진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던 리소랑은 그만 액자를 바닥에 떨궈 버린다. 리소랑이 가까스로 몸을 굽혀 액자를 조려는데 어느새 종사전의 손이 가까이 다가온다. 액자를 조른 종사전이 사진을 바라보는데 리소랑이 얘기를 꺼낸다.
1: 사돈아, 봐봐. 네 엄마 사진이다. 내가 엄마를 많이 닮았지. 내가 보기엔 완전 반박이다. 엄마가 나를 가졌을 때 하필 자연재해가 들어서 그 밑에는 먹는 게 큰 문제였다. 영양은 꿈도 못 꿨지. 엄마는 체질이 약한 데다 잘 먹지 못해서 내가 영양 부족으로 얼마 못 살 거라고 이사는 엄마들은 널 포기하라고 했다. 근데 엄마는 고집스고 근데 널 낳았다. 내 엄마가 그랬다. 널 엄마 생명의 연장이라고. 그래서 그네도 널 낳았다.
2: 지난 얘기는 그만해요.
0: 종사전이 사진을 놓고 본경의 물을 곱보이 따른다.
1: 사돈아, 너 모를 거다. 널 찾아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널 나와 네 엄마가 이 세상에서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한 유일한 증표다. 사돈아, 앞으로 아버지는 널 더 많이 사랑해 줄 거다. 엄마의 사랑까지 더해서 말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두 배로 사랑할 거다. 이해해 줄 수 있지?
2: 지금 난 가정이 있고 남편도 있고 이제 곧 태어날 우리 아기도 있어요. 우리가 어렵게 상봉했는데 왜 이제부터 우리랑 같이 재밌게 살려고는 안 해요? 그리고 목지 씨 식구들 나한테 잘해요. 다 같이 행복하게 살면 좋잖아요.
0: 한병선의 집. 한목지와 진혜화가 동시에 전화기에 다가선다. 하지만 각자의 불안과 걱정을 안고 있는 두 사람은 마주선 채 서로의 표정만 살핀다. 한목지가 먼저 입을 연다.
3: 어머니, 받으세요.
4: 네, 접니다. 네, 알았어요.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3: 아버지는 소식이 없어요.
4: 목지야, 아직 소식이 없어. 나 걱정 마. 내가 집에 있을게. 넌 병원에 가서 사돈이더러 아버지를 잘 돌봐드리라고 하고 더는 자극 주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행패 부리지 않게. 가봐.
3: 갈게요.
4: 소식 있으면 알릴게. 가봐. 네.
0: 한편 병실. 리소당은 종사손에게 거듭 그동안의 생활을 묻는다.
1: 사돈아, 목친의 식구를 정말 너한테 잘 아니?
2: 정말 저한테 잘해요. 시부모님들 정결을 날 냉대한 적이 없어요. 옛날에 있었던 갈등도 다 나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다 지나간 일이고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 때문이니까 모든 책임을 그들한테 떠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목지 씨는 나를 구하다가 한쪽 다리를 잃었어요. 시집은 내가 원해서 갔어요. 나 같은 천녀자랑 결혼했지만 목지 씨는 한 번도 날 깔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대학을 다니라고 격려했고 도와줬어요. 내가 대학에 붙자마자 복지 씨는 이혼을 제기했어요. 복지 씨는 왜 그랬는지 알아요? 내 앞날을 위해서 그랬어요. 내 앞길을 막을까봐 그런 거라고요. 그는 정대로 날 가지려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좋아해서 묵지 씨를 못 떠났어요. 그러니 전부 다 오해예요.
0: 이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병원에 온 한목지는 병실문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본다. 모처럼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을 본 한목지가 배심의 미소를 지으며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린다.
1: 서준아, 그 집에서 있은 일 나한테 숨기는 게 조금도 없니?
0: 종사존이 확신에 찬 표정으로 도리머리를 젓는다.
1: 서준아, 아버지가 부탁 하나만 하자. 퇴원하면 아버지랑 호텔에서 며칠만 지내면 안 되겠니? 아버지랑 함께 며칠만 조용하게 지내자. 안 되겠어?
0: 병실 밖을 나온 종사존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한목지를 발견한다.
1: 사준아.
2: 목지 씨, 언제 왔어요? 들어오지 그랬어요.
5: 금방 왔어. 두 사람 얘기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2: 이제 많이 안정됐어요. 아니, 들어가 앉아다 갈래요?
5: 며칠 더 있다 보기요. 부녀가 간만에 편안하게 얘기 나누게 됐는데 두 사람이 정을 많이 쌓아야지. 나 며칠 후에 다시 볼게. 아, 아줌마가 죽거렸어. 좀 이따 갖다 드려. 아, 일이 있으면 언제든 집에 전화하오. 금방 달려올게. 그럼 이만 갈게. 아, 무리하지 말고 몸 잘 챙겨. 가겠소. 응? 들어가오. 갈게.
0: 시정부 청사 우란. 사업인원과 함께 얘기를 나누며 계단을 내려서던 진혜화는 마주오는 류춘홍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춘다. 서리빨치는 류춘홍의 눈에 야유와 멸시가 가득 차있다. 코웃음을 치며 태연히 그 앞을 지나가는 류춘홍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진혜화가 아무 일 없는 듯 다시 사업인원과 얘기하며 지나간다.
6: 꼼꼼하게 작성하고 발언은 차분하게 하고.
7: 네,

0: 집으로 돌아온 류춘홍이 가방을 던져버리고 침대에 덜썩 들어눕는다. 그의 남편이 다가오며 묻는다.
1: 왜 그럼? 어디 아파?
2: 아픈 건 내가 아니라 네 서당이죠. 열받아 입원했어요.
1: 아니, 어떻게 된 거요?
2: 딸이 죽어도 인정 안 하니 화병 난 거죠.
1: 저, 우인님, 그럼 우리 문병 갑시다.
2: 네 서당을 벌어요?
0: 류춘홍이 벌떡 일어나 앉는다.
2: 설치지도 마요.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그리고 부스럼 만들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잔뜩 화가 나 있는데 누구든 건드리면 화를 입어요. 한병선도 성에 불리워 가고 지금 시위의 일은 후석이가 주관해요. 듣자니 이번에 한병선은 돌아오기 어렵대요. 나 떨어지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저동될지도 몰라요.
1: 정말이요?
0: 드라마 인생향연 6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68번째 시간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류춘홍이 가방을 던져버리고 침대에 덜썩 들어눕는다. 그의 남편이 다가오며 묻는다.
1: 왜 울어? 어디 아파?
2: 아픈 건 내가 아니라 리 서당이죠.

0: 열받아 입원했어요.
1: 아니, 어떻게 된 거요?
0: 딸이 죽어도 인정 안 하니 화병 난 거죠.
1: 저, 우인님, 그럼 우리 문병 갑시다.
0: 리 서당을 벌어요?
2: 류초농이 벌떡 일어나 앉는다.
0: 설치지도 마요.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그리고 부스럼 만들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잔뜩 화가 나 있는데 누구든 건드리면 화를 입어요. 한병선도 성에 불려가고 지금 시위의 일은 후석이가 주관해요. 듣자니 이번에 한병선은 돌아오기 어렵대요. 나 떨어지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조동될지도 몰라요.
1: 정말이요?
0: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 들은 거라. 근데 십중팔구는 틀림없어요. 한병선은 복직 후 이 몇 년간 얼마나 오지랖이 넓고 콧대를 세웠는데 벼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진해화의 그 낯짝을 못 봤죠? 예전에 한병선이 심사받으러 갈 때 딱 그 표정이었어. 진해화도 알죠? 몇 년간 숱한 사람들의 미움을 산 거. 근데 두 사람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죠. 한병선을 거꾸로 때린 사람이 이리 소당일 줄은.
2: 병원 병실. 리소당이 침대에 문건을 펼쳐놓고 보고 있는데 당비서가 들어선다.
3: 회장님, 금방 들은 소식인데 한병선이 성에 몰려갔답니다.
4: 어떻게 된 건가?
3: 들은 말은 심사를 받는답니다.
4: 심사? 이보게.
3: 네?
4: 그럼 우리가 투자를 취소한 것과 관계되오?
3: 관계 있을 겁니다.
4: 이보게, 자네 당장 퇴원 수속을 하게.
3: 네, 바로 하겠습니다.
2: 리소당이 침대에 늘어놓은 문건들을 급히 정리한다.
3: 아가씨.
2: 당비서가 나가며 문을 여는데 마침 종사손이 들어선다.
4: 사조나, 당비서들아 퇴원 수속을 하라 했으니 오늘 바로 호텔에서 나랑 같이 며칠만 있자.
5: 오늘요?
4: 그래.
5: 그럼 집에 가서 묻지씨랑 의논할게요.
4: 그래.
2: 한목진의 집. 종사존이 짐을 챙기고 있는데 한목지가 들어서다 그 모습을 보고 묻는다.
6: 사전이 뭐 하는 거요?
5: 그분이 퇴원했어요. 아직은 완쾌가 안 돼서 나더러 며칠만 돌봐달라요.
6: 그럼 가야지. 사전이도 몸 조심하고 절대 무리하지 말고.
5: 몸은 괜찮은데 좀 심란하네요. 아버님은 조사받고 있고 리소당은 아직도 흥분 상태고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목지 씨가 그분이랑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6: 원래는 그걸 갖고 갔던 날 얘기 나눠보려 했는데 아픈 사람과 무슨 말을 하겠소. 붓는 물에 기질이지. 퇴원 후 건강이 회복되면 찾아뵙고 얘기 나눠볼게. 사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오. 아무튼 좋은 쪽으로 노력해보기요. 어떻소?
5: 이따가 어머님께 말씀드려요. 난 말 못하겠어요. 요즘 기분이 별로시니 말 꺼내기가 그래요.
2: 종사존이 짐을 싸고 한입지와 함께 2층 계단을 내려서려는데 마침 진해화가 거실을 나서다가 이들과 마주친다.
5: 어머님, 며칠만 그분을 돌봐줄게요. 아직 완쾌가 안

0: 됐어요. 알았다.
1: 한경선에 대한 근심으로 논의 정기조차 잃은 진혜화는 말없이 종사존을 바라보다가 기운 없는 소리로 대답하고는 소파에 가서 앉는다. 대문 앞. 당비서가 차를 몰고 와 대기하고 있다. 종사존과 한목지가 나오자 당비서가 짐을 받아 챙긴다.
2: 실어놓고 가. 응? 차에다.
1: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떠나는 종사존을 한목지가 웃는 모습으로 눈바람한다. 리소당리 호텔방. 짐을 들고 들어온 종사존과 당비서가 리소당리 앞에 마주 서 있는다.
3: 사존아, 나랑 얘기나 할까? 아, 피곤하면 방에 가서 쉬어도 돼.
4: 그럼 짐 정리할게요.
5: 아, 제가 더 올게요.
4: 아, 괜찮아요. 고마워요. 내가 할게요.
5: 조심해요.
1: 종사존이 나가자 리소당이 당비서를 곁에 불러앉힌다.
3: 이보게, 네. 저녁. 아. 자, 사전 일체를 올 때 별일이 없었나?
5: 어, 없었습니다.
3: 어.
5: 집이 아주 조용했습니다. 나올 때 목지를 봤는데 아, 그도 아주 차분했습니다. 회장님, 아가씨가 이렇게 와서 같이 지낸 걸 보면 두 분의 관계가 완화됐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회장님 건강도 많이 회복돼서 정말 기쁩니다.
3: 이보게, 이게 바로 사람들의 말하는 복이 있다는 건가?
5: 아, 그럼요. 복이고 말고요. 복입니다. 복입니다. 회장님, 그럼 이젠 어떻게 할까요? 사존 아가씨 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젠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집에서 재촉한 욕을 합니다.
3: 이렇게 하게. 일단 사존의 미국 수속을 해놓게.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되니 어느 정도 안정되면 미국에 한동안 있게 하면서 그곳에 적응시키겠네.
5: 알겠습니다. 바로 수속을 넣겠습니다.
3: 알았네.
1: 한목진의 집. 유가가 자전거를 밀고 우란히 들어서는데 정아줌마가 반갑게 그를 안으로 안내한다.
6: 유가, 얼른 들어가, 얼른.
7: 아줌마, 아줌이는 어쩌고 있어요?
6: 아유, 말도 마. 며칠째 목지도 자지도 못해. 사손이나 아버지 돌보러 가고 목지는 아침 일찍 나갔다 늦게 들어오니 집에는 말똥말 사람도 없어. 육아가 왔으면 했는데 마침 잘 왔어. 저기에다 심어둬. 네. 응? 자, 들어가자.
7: 네, 네.
6: 진주임, 육아 왔어요.
7: 저 왔어요.
6: 왔어?
1: 요가가 진혜화의 곁에 다가앉으며 살뜰히 문안한다.
7: 좀 어때요?
8: 그냥 그렇지 뭐.
7: 어느 시간이 나서 뵈러 왔어요. 짐맥 좀 해드릴게요. 자.
6: 요가, 물 마셔.
7: 네. 맥박이 너무 약해요. 요즘 잠을 설쳤죠?
8: 최근에 집안에 이렇게 많은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편히 자겠어. 목지 아버진 그렇게 가서 아직 소식이 없고 사존이는 제 아버지한테 가고 목지가 말은 안 하지만 나 다 알아. 걔도 속이 말이 아닌 거.
7: 아짐이 아무리 속상해도 건강은 잘 챙기세요. 안 그럼 저희도 걱정돼요.
1: 이때 2층 방을 나서던 한목지가 요가를 발견하고 아래층으로 내려온다.
3: 어, 요가 왔어?
7: 어, 아짐이 뵈러 왔어.
3: 어, 예. 어머니 괜찮죠?
8: 목지야, 사촌이 뭐하고 있길래? 간 지 네 대째 됐는데 감감무소식이야.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3: 지금 가려던 잠입니다. 저도 어색합니다. 이 선생이 아직도 날 적대시하고 있으니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8: 까놓고 말해서 네 아버지를 위한 거니까. 아들, 너 그 도련님 성질 죽여. 사촌이 임신했는데, 응? 네가 좀 잘 챙겨줘야지.
3: 도련님은 무슨, 련감이 다 되게 생겼어요.
8: 됐다.
3: 요가, 놀다가.
8: 응. 사전이한테 가봐.
1: 리소당리 호텔방. 당비서가 리소당에게 다가와 휘보한다.
5: 대장님. 어. 좋았습니다.
3: 어, 당수제. 네. 사전이 출국 수속은 어느 정도 됐는가?
5: 아, 거의 다 됐습니다.
3: 어.
5: 오늘 민정국에 가서 회장님과 아가씨의 본회 관계 회복 수속을 했습니다. 이제 회장님과 아가씨가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3: 오, 어, 사인해야 된다고?
5: 네.
3: 아, 그럼 사인은 언제 하면 되나?
5: 일단 연락을 기다리랍니다.
3: 어. 아, 그럼 기다려야지.
1: 노크 소리에 당비서가 문을 연다. 한목지가 와 있다.
2: 당선생.
5: 한선생, 들어오시오.
1: 한목지의 목소리를 들은 종사존이 반갑게 달려 나온다.
7: 목지씨, 어떻게 왔어요?
3: 며칠 못 봤다고 식구들 보고 싶다고 날 보냈어.
7: 나도 보고 싶어서 지금 막 집에 가려다 잠이야. 기다려라, 어까지 갈게요.
1: 겉옷을 걸치고 나온 종사존이 막 한목지와 함께 나가려는데 리소당이 그를 불러세운다.
7: 가요.
9: 아, 저기 사존아. 사존아.
2: 안녕하십니까.
9: 어, 목지 왔군. 너 어디 가니?
7: 아, 집에 다녀와야겠어요. 며칠째 못 찾아뵀는데 마침 목지 씨가 왔어요.
9: 안 돼. 오늘은 안 돼. 오후에 민정국에 가서 부녀 관계 회복 수속에 필요한 사인을 해야 된다.
7: 오늘요?
9: 그래.
7: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9: 아, 당비서가 좀 전에 알려줬어. 오후에 여기에서 전화를 기다리라고.
7: 그럼 미리 나와 의논을 했어야죠.
9: 너 왜 이렇게 억지를 부려?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큰일인지는 판단할 줄 알아야지.
2: 아, 리 선생님. 사전이 지금 임신이라 흥분하면 안 되니 저기 이렇게...
9: 목재, 난 자네가 살이 맑은 줄 알았는데 자네까지 왜 이래?
1: 종사존이 볼분 표정으로 먼저 밖으로 나가버린다.
9: 예, 사존아.
2: 걱정 마십시오. 저녁에 데려오겠습니다.
1: 씩씩거리며 복도에 나와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벽에 기대 서 있던 종사존이 갑자기 배를 부여잡고 신음소리를 낸다. 그 소리에 한목지와 리소당 그리고 당비서가 황망히 달려온다.
3: 사준아! 사준아! 왜 그래? 사준아!
10: 왜 그래?
3: 왜 그래? 사준아!
10: 사준아!
3: 사준아! 왜 그래 갑자기?
10: 부추가!
3: 사준아!
10: 빨리!
3: 사준아!
10: 빨리 부추가!
3: 빨리 구급 잡을러! 어? 빨리! 빨리 구급 잡을러!
10: 구급 잡을러! 빨리!
1: 병원 복도. 한목지와 리소당 내가 의사와 마주하고 종사존의 상황을 듣고 있다.
11: 류상기가 있으니 당장 입원해서 태아를 보호해야 합니다. 근데 체질이 허약해서 혈압과 일부 수치가 정상이 아닙니다. 억지로 태아를 보호한다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체질이 허약해서 자간전증 증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3: 자간전증? 그런 것도 유전입니까?
11: 네.
3: 내 엄마가 애를 가졌을 때 자간전증이어서 난산으로 대출혈을 했습니다.
11: 임신부와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임신 중절 수술을 권장합니다.
2: 동의합니다.
11: 네, 애 아빠가 사인을 해주세요.
2: 제가 아빠입니다. 사인할게요.
11: 자, 이쪽으로 오세요.
1: 박녹지가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한다. 아무도 없는 긴 병원 복도에 한목지가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있다. 요가가 찾아온다.
7: 목지, 사선인 어때?
2: 아무것도 물어보지 마. 나 조용히 있고 싶어.
1: 요가가 아무 말 없이 한목지와 마주 앉아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다. 한편 리소당은 꽃바구니 과일 등을 사가지고 당비서와 함께 병실 문 앞에 이른다. 마침 의사가 병실에서 나온다.
3: 이사 선생님, 전 사전의 애비입니다. 사전이 지금 어떻습니까?
7: 이미 마취해서 깼어요. 안정됐습니다.
3: 네, 그럼 들어가봐도 됩니까?
7: 피곤해서 쉬고 싶대요.
3: 방해 안 하고 얼굴만 볼게요.
7: 그럼 잠깐만 보세요.
3: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게. 들어가 볼 테니.
1: 리소당이 작은 꽃바구니를 들고 병실에 들어서 종사존의 곁에 다가간다.
3: 사존아, 좀 어때? 좀 괜찮아? 걱정하지 마. 금방 이사 선생님 얘기를 들었어. 수술이 잘 됐다니까. 자꾸 생각하지 말거라. 너는 아직 젊으니 애는 나중에 다시 가지면 돼. 안 그래? 그리고 미국에 있는 내 주치의한테 네 정황을 말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좋기는 내가 미국에 가면 전면 검진을 해주겠다는구나. 미국에 일어서 주니 여기보다 몇십 배는 돈은 없다. 걱정 말거라. 그래서 말인데 네 미국 수속을 내가 빨리 다 고칠게. 빨리 갈수록 좋은 거다.
1: 드라마 인생 향연 6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 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2: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13: .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흑룡강성과 벚권성은 약 3,000km 떨어져 기후와 토양 조건이 반이하지만 농업 전문가들은 한 알의 벼종자를 매개로 인연을 맺고 10여 년간 공동 연구에 매진해왔습니다. 올 6월 절강성 항주에서 제7회 전국 우수 벼품종 식미평가회가 개최됐습니다. 흑룡강성 농업과학원이 출품한 민룡 1호 벼는 자포니카벼 부문 금상을 수상하며 중국 최고 맛벼로 선정됐습니다. 이 벼 품종이 수상의 영예를 안기까지 10여 년의 긴 연구기간이 소요됐습니다. 2010년 우리성 일부 지역에서 벼 도열병이 발생하며 벼 생산량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성농업과학원이 조사한 결과 한랭지 자포니카 벼는 자체 유전자 개량만으로는 벼 도열병 저항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새로운 병원균이 생길 경우 쉽게 피해를 입어 곡물 생산량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벼 분야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흑룡강과 복권농업연구진이 제시한 새로운 6종 구상이 공동연구 으로 이어졌습니다. 협력 초기 몇 년간 매년 100여 개의 계통을 육종했지만 남방 토양에서 생육이 왕성했던 종자들이 흑룡강으로 옮겨 재배되면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연구진들은 매년 시험전 현장에 머물며 해마다 미세하게 변하는 북방의 적산 온도, 토양, 기후 영향을 반복 분석하고 한행지 재배에 적합하지 않은 유전자를 단계별로 제거했습니다. 마침내 2022년 해당 종자는 국가 품종 심사를 통과하고 공식적으로 민룡 1호로 명명됐습니다. 실제 검측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염기성 토양에 재배한 민룡 1호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무당 1,300근에 달하며 동일한 토양 조건의 일반 품종 평균 생산량보다 약 45% 증수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관광강국건설 15차 5개년 계획에서 할빈을 관광허브 도시이자 입경관광중점육성도시로 지정하면서 얼음도시 문화관광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국가적 위상은 단순한 명예를 넘어 발전 과제이자 기회로 할빈은 국내외 관광시장을 잇는 교두보로서 특색 있는 고품질 성장을 위해 새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올여름 할빈은 유달리 인기를 끌었습니다. 송화강변의 시원한 바람, 태양도의 울창한 숲, 주황대가의 인파, 빙설대색의 국제 맥주축제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2개국 주요 언론 기자와 인플루언서들이 할빈을 찾아 얼음의 도시, 여름의 도시 혁신 역량을 취재했고 동북 슈퍼리그 스포츠 대회는 성황을 이루며 도시 활력을 더했습니다. 아시아 15개국 올림픽위원회 선수 코치 50여 명이 참여한 피겨 훈련 캠프는 국제적인 빙상 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할빈은 또 중국 10대 피서 명소를 비롯해 각종 여름 관광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피서 성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주황대가의 유서 깊은 건축과 그늘 아래 걷는 마, 중화 바로크 거리의 복고 풍미, 남강구 화원가의 러시아풍 주택구는 관광객들에게 도시의 역사를 생생히 전하고 있습니다.

0: 올림픽평의회 곽진정 제1부회장은 할빈은 아시아 최고의 빙상 환경을 갖췄고 여름철 훈련 교류를 통해 남방 국가들에게 북방 도시의 매력을 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할빈은 올 상반기 입경 관광 인기 도시 톱 20에 이름을 올리며 동북 지역 외국인 관광객 최대 선호 도시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할빈시 교통운수국은 15차 5개년 계획 우수 프로젝트 풀기획 회의를 소집해 할빈시 종합여객 수송 허브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도로, 철도, 항공이 일체화된 종합 립체 교통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 성공항그룹은 할빈태평국제공항의 현재 운영 상황과 발전 동향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공항 3기 서1활주로 T3터미널, 여객환승센터, DLT터미널 확장, 최적화 등 중대형 프로젝트의 사전기획 및 건설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공항, 철도 연계 운송, 허브 협력, 프로젝트 기획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교류하고 업무 방안을 공유했으며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여러 협력 발전 항목에 대한 공감대를 도출했습니다. 최근 국가문물국이 2026년도 박물관에서 중국을 읽다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계승 및 발양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함양하다를 주제로 한 전시 공모 추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동북열사기념관의 흑토의 영광, 불씨를 이어가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 흑룡강 혁명 문물전과 대경 철인 왕진이 기념관의 철인 철골 철의 가훈, 철인 왕진 가정교육과 가풍 이야기전이 추천됐습니다. 이는 신시대 박물관이 문화 전파와 가치 선도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국가체육총국 동계스포츠관리센터는 공개 선발을 거쳐 동계올림픽 챔피언 무대정이 중국 셔틀트랙 대표팀 수석 코치로 임명됐다고 선포했습니다. 32세의 무대정은 동계올림픽에 세 차례 참가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500m 금메달을 따내 중국 대표팀에 그 대회 유일한 금메달을 안겼고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에서 그가 이끈 중국 대표팀은 2000m 혼성계수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올 1월 은퇴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는 산악지역에서 로행할 때는 반드시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암석 붕괴, 산사태, 토성류 재해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미리 날씨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안전한 로행 경로를 선택하며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역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산간지역에서 비가 내릴 경우 가파른 경사면을 피하고 차량 운전 시 특히 신중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셋째, 야외 여행 시에는 강, 호수, 저수지의 모래나 흙으로 이루어진 물가를 절대 선택하지 말고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산간지역 여행 시 가파른 경사면을 피하고 위험 경고 표시가 있는 구역은 접근하지 말며 가파른 절벽에 오르는 것도 금지해야 합니다. 미끄러지거나 떨어지는 토석으로 인한 부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95번째 시간입니다. 어머니 시집오기 전에는 언니 집에서 일했다. 그때 아버지는 큰딸을 제일 사랑했고 칭찬을 입에서 떨구지 않았다. 세 딸이 남편들과 함께 본갓집에 나들이 올 때도 큰딸이 가장 뽀젓했고 맏사위가 제일 장인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다. 한데 그 갈련이란 자는 아내가 딸을 하나 낳자부터 그다지 돌아보지 않았다. 후에는 아예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아내를 종처럼 부리며 때리고 욕질하였다. 설명절에 세 딸이 친정에 와도 두 동생은 남편과 함께 아이를 안고 왔으나 큰딸만은 고독하게 혼자 와서 울며 불며 절대로 시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늙은 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여 괴로운 눈물을 흘리며 딸을 위안해 주었다. 그는 화를 못 이겨 량심 없는 사위를 욕하고 영감을 눈이 모르다고 나무랐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도 딸의 눈물을 닦아주고 동구 밖으로 바래주었다. 늙은 아버지는 그때마다 한쪽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 속을 썩였다. 비록 입으로는 말을 내지 않았으나 속으로는 부잣집을 욕심내어 자식을 불구덩이에 밀어놓은 자신을 조소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다 지어놓은 밥이었다. 그때 심자는 몰래 허술한 옷차림을 한 남편을 훔쳐보며 그런 처지를 면한 자기를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후에 부모들이 세상을 떠나자 세자매는 만나는 일이 드물었다. 어머니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이들을 언니네 집에 보내지 않았다. 남편이 떠나가고 생활이 그렇게 쪼들릴 때에도 돈 있는 사람에게 빌붙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밥을 빌어도 부잣집 문전은 밟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외놈들이 도시를 점령한 후 그들 두 집 간의 레왕은 완전히 끊어졌다. 수연이와 덕강이는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서너 번 다닌 일이 있을 따름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서로의 소식을 조금씩 알고 있었다. 수연이에게는 사촌 언니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자 양뚱보 통역관 놈의 정부가 되었다.

0: 이것은 공강자가 알려준 것이었다.
1: 어머니, 뭘 생각해요?
0: 흠칫 놀란 어머니는 수자인 것을 보고 말했다.
2: 아, 뭘 생각하냐고? 예, 예민 좀 생각하면 안 되냐? 응? 이렇게 많은 군대가 온 걸 보니 큰 싸움을 하려는가 보다. 도수성을 치지 않겠는지. 그것이 우리와 제일 가깝지 않니? 나는 네 이모도 그 성 안에 있다는 것이 생각났구나.
1: 어머니, 그들을 생각해서 뭐래요? 부자 집은 불쌍하지 않아요. 이제 해방해보죠. 저보고 가라고 해도 안 가겠어요.
0: 수자는 마뜩지 않아 토닥거렸다.
2: 너야 새까만 상주 모자 초롱불밖에 걸 줄 아는 게 있니?
0: 어머니는 그해 금음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웃음을 던졌다. 하지만 인차 정색하였다.
2: 수자야, 너도 이젠 흑백이야 가려봐야 하지 않니? 내 큰이모 비록 그 집 사람이지만 누가 그를 사람으로 대해주기나 한다더냐? 그저 천대만 받고 있지. 그래도 불쌍하지 않냐?
0: 수자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1: 어머니, 큰이모 이름은 뭐예요?
3: 어머니는 신자라고 부른다던데요. 어라요, 어머니?
2: 요 싱거운 기집애, 아, 엄마 이름도 불러? 너 누구에게서 들었니?
1: 누구? 아버지가 이야기하던데요.
3: 아버지는 그 뜻이...
2: 요 기집애, 턱주가리를 냉큼 담을지 못해? 아휴, 늙은 두상이 놀고 있으니 이빨이 쑤시는 모양이구나. 애들 앞에서 쓸데없는 말이나 늘어놓고.
3: 어머니, 이제 며칠 지나면 어머니 생일이죠, 그렇죠?
2: 아이고, 딸이 크더니 애미 생일을 차려줄 줄 아는구나. 아니, 근데 넌 어째서 애미 생일을 다 생각했냐?
3: 방금 우리 집 남쪽들 안에 있는 월계화가 활짝 핀 걸 봤어요. 여느 해보다도 더 많고 곱게 폈죠. 그걸 보고 어릴 때 아버지가 들려준 말이 생각났어요. 그 꽃은 외할머니 집에서 옮겨다 심었는데 꽃을 심는 그날이 바로 어머니의 생일날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어머니?
0: 수자는 어머니가 입을 오므리고 웃기만 할 뿐 아무 대답도 없는 것을 보자 다시 말을 이었다.
3: 어머니, 이제 어머니 생일날이 되면 제가 제일 크고 아름다운 꽃을 두 송이 꺾어서 어머니 머리에 꽂아드리겠어요. 좋죠, 어머니?
2: 그래라.
0: 어머니는 승낙하는지 아니면 놀려주는지 얼굴에 웃음을 그리며 흰서리가 내려앉은 잿빛 머리를 쓰다듬었다.
2: 아이고, 네 이미 머리는 이젠 거의 다 세어버렸는데 꽃을 달아선 뭘 하겠니? 너희들 천의 애들이나 달려무나, 응? 됐고, 이젠 그만 입방아지라고. 할 일이 없으면 아이나 안고 놀아라. 덕균이를 찾아오든지, 응? 나도 이젠 밥을 지어야겠다.
1: 저는 벽보를 쓰려고 백목 찾으러 왔는데요. 덕경이를 돌려보내겠어요.
0: 수자는 집안에 들어가 백목을 찾아들고 불이 나게 뛰어나갔다. 어머니는 외손자 국생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기쁨에 휩싸였다. 죽지만 않는다면 그는 두 번째 아이, 세 번째 아이들을 위해 온몸의 피를 다 짜내고 가진 정성을 다 기울이고 싶었다. 어머니 입귀의 주름살에는 행복의 웃음기가 떠올랐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애로운 눈길로 아이를 들여다보았다. 국생이는 배불리 먹고 나서 입을 떼었다.

0: 자그마한 얼굴은 아침 이슬을 담뿍 머금은 장미꽃처럼 빵긋빵긋 웃었다. 그는 작은 손으로 애할머니 아래턱에 있는 검은 키미를 만지작거리며 자기가 이미 외할머니를 알아본다는 뜻을 표시하고 다른 손은 쫙 펼치고 놀겠다는 뜻을 나타내었다.
1: 엄마, 날 불렀어?
0: 도깨니가 뛰어들어왔다.
2: 어서 국생이를 데리고 놀아라. 엄마는 일을 해야겠다.
0: 어머니는 다시 국생이에게 말했다.
2: 국생아, 외삼촌하고 놀아라. 외할머니는 팔로군 아저씨들에게 밥을 지어줘야 돼.
0: 어머니가 가루 반죽을 하고 있을 때 화자가 아이를 안고 청청히 찾아왔다.
3: 아주머니, 애를 좀 봐줘요. 전 사람들을 찾아 회의를 소집해야겠어요.
2: 무슨 회의냐? 나도 가야 하니?
3: 그만둬요. 다 아주머니 같으면야 한마디 알려만 주면 되죠. 뭐 때문에 회의를 열고 포치하겠어요.
0: 화자는 어머니가 밀가루 반죽을 하는 것을 보고 물었다.
3: 아니, 아주머니는 또 부대에 떡을 만들어 가져가요?
2: 이번에는 떡이 아니라 만두를 빚으련다. 화자야,
3: 네.
2: 애를 구들에 내려놓고 덕견이 보고 국생이와 함께 데리고 놀라고 해라.
3: 응? 그래요.
0: 덕견이는 구들에 앉아서 빨간 비계를 어린아이의 머리 모양으로 꼭 졸라매고는 그것을 인형 삼아 국생이를 올리고 있었다. 하자는 구들에 해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3: 자, 오빠와 조카 딸과 같이 놀아라. 어?
0: 덕견이는 아이를 받아 안으며 눈이 둥글해서 화자에게 물었다.
1: 고모, 해방은 국생이보다 조금밖에 더 크지 않은데 국생이는 왜 해방 보고 이모라고 불러야 하나? 그게 틀리지 않아?
3: 아니, 이렇게 큰 아이가 그것도 몰라?
0: 화자는 놀란 척하며 우정 눈을 크게 떴다.
3: 해방의 학렬이 높으니 그렇지.
1: 학렬이 뭐야?
0: 덕견이는 호기심이 나서 파고들었다. 화자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어떻게 비유해야 덕견이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지 알 수 없어 잠깐 생각해보고 엉뚱하게 말했다.
3: 예를 들면 말이다. 남자와 여자가 잔치하자면 같은 학렬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아. 이제는 알겠니?
1: 그럼 왕련장은 우리하고 그렇게 먼 곳에 떨어져 있는데 거모는 어떻게 같은 학렬인 줄 알았나?
0: 화자는 삽시에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는 부끄러워서 밖으로 뛰쳐나가며 눈을 흘겼다.
3: 조그만 게 무슨 상견이 그리도 많아.
0: 어머니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하 웃었다. 만두를 다 빚어 가마 안에 앉힌 어머니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폈다. 가마는 인차 끓었다. 흰 김이 솥뚜껑을 들렁거리며 뿜어나와 집안에 자욱히 찼다.
2: 덕견아, 어서 해방을 얻고 가서 둘째 누나 보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날라가라고 해라. 군대 아저씨들이 기다린다.
0: 어머니는 구들에 올라가며 아들에게 일렀다.
1: 알았어.
0: 덕견이는 해방을 얻고 나갔다. 이때 뜻밖에도 수연이가 들어섰다.
4: 어머니!
2: 아이고, 수연아! 아이고, 아, 네가 어떻게 왔냐? 어?
4: 어머니를 보려고 왔죠?
2: 그래?
0: 수연이는 작은 꾸리미를 구들에 내려놓으며 웃었다.
2: 어서 곡생이나 봐라.
4: 아니, 어머니! 얘가 이렇게 잘 자랄 줄은 참으로 뜻밖이에요.
0: 수연이는 너무나 기쁘고 흥분하여 손뼉을 치며 딸을 불렀다.
4: 아휴, 오나라, 국생아, 엄마가 안아보자. 어?
0: 국생이는 구두루에 엎드린 채 무척 놀란 듯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수연이를 바라볼 뿐 꼼짝도 하지 않았다.
2: 봐라, 애가 벌써 에미를 잊어버렸구나.
0: 어머니는 웃으며 자기도 손을 내밀고 물었다.
2: 이리온 우리 국생이 외할머니에게 오너라. 아이고.
0: 국생이는 재빨리 외할머니 품으로 기어와서 덥석 안겼다. 수연이는 얼른 아이를 빼앗아 입을 맞추며 말했다.
4: 자, 너 정말 엄마를 잊었구나, 어? 여 귀염둥아, 어?
0: 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만시름 놓은 듯 즐거운 웃음을 띄웠다.
4: 자, 엄마라고 해봐, 어? 엄마, 엄마.
0: 수연이는 한참 국생이를 둥게에 둥게 안고 놀더니 문득 물었다.
4: 어머니, 그때 잘라버린 제 머리태가 아직 있어요?
2: 머리태? 놈들의 터벌 때도 아닌데 뭐하러 그걸 찾아?
4: 어머니, 저 큰이모 보러 가야 돼요.
2: 뭐라고? 네가 더수에 들어가려고?
4: 네, 어머니.
0: 수연이는 성 안에 들어가서 놈들의 병력이며 무장 상태를 정찰해야 할 과업을 받았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알려주고 다시 재촉했다.
4: 어머니, 빨리 찾아서 머리에 틀어줘요. 당장 떠나야 돼요.
0: 어머니는 잠시 몽해했다가 농안에서 긴 머리태와 머리 그물을 꺼내어 딸의 머리에 낭자를 틀어앉혔다. 그는 손을 놀리며 머릿속으로 긴장하게 생각을 굴렸다. 낭자를 다 틀었을 때 어머니의 속궁양도 다 무르익었다.
2: 수연아,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
0: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수연이는 몸을 돌리고 놀란 눈길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4: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어머니는
2: 내가 가면 이롭다만 네가 이모를 찾아가는 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0: 어머니는 근심 어린 눈길로 딸의 얼굴을 더듬었다.
2: 너는 어릴 때 가봐서 길도 잘 모를 게다. 그리고 그 집과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네가 불쑥 뛰어들어 봐라. 잘 될지 잘못될지 누가 안다더냐. 외놈들도 너처럼 새파란 젊은 사람들에게는 눈에 심지를 켠단다. 그 건강자를 어떻게 믿겠냐.
4: 어머니, 고장 독성 오빠와 부대 정찰과장 동지가 오늘 우리 마을에 왔어요. 그들은 이미 공황자를 설복시켰어요. 방법도 다 연구하고요. 별로 큰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도 옳아요. 그러나 어머니 못 가요. 그 몸으로 어떻게...
2: 아, 또 내게 병이 있다는 말을 할 테냐? 내가 뭐 외놈들과 맞서서 총칼을 휘두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난 그저 너를 이모 집에 데려다 주고 동정이나 살펴주면 될 게 아니냐. 나도 팔자 사나운 내 이모를 딱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0: 수연이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망설이다가 인차 고개를 가로저었다.
4: 어머니, 이건 외놈들 무리 속에 들어가서 심장을 얼어내는 일이에요. 만일...
2: 위험한 일이 아니라면 너와 함께 가자고도 안 한다.
4: 하지만 동생들과 국생이는 누가 보고요?
2: 그건 걱정할 것 없다.
0: 어머니는 딸의 이 말이 자기를 못 가게 막아나서는 마지막 류라는 걸 알고 마음을 놓았다.
2: 수자와 덕견이 이젠 어리지 않아. 내 아버지도 집에 있는데 배를 걸을 염려도 없고, 응? 국생이는 나를 떠나지 못하니까 큰집 외할머니 보러 안고 가야지. 응? 자, 국생아, 가고 싶지?
4: 어머니가 가면 더 믿음직하죠. 내 이제 독성 오빠와 정찰과장 동지를 만나서 인원해봐야겠어요.
2: 그럼 빨리 가봐라.
4: 어?
2: 아이고, 그들을 데려다 만두나 대접해라.
4: 알겠어요.
0: 드라마 숨바귀꽃 9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5: 北京时间 8点整。
6: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 103.5 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7: 中波873 kHz， 초단파 103.5 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8: 여러분안녕하십니까？오늘 이 시간은 연변 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